0: 특검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까맣게 그을린 집 앞에 불에 탄 가재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현관 앞엔 숨진 모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화재조사팀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며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이 난 세대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아파트라 당시 16층 이상으로 정했던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대신에 천장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차례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오는 17일 오전 추가로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4: 그 작은 방 쪽으로 해서 확인했고 일단 좀 더 봐봐야 되는 상황이라
5: 소방 화재 조사팀입니다.
3: 경찰은 모자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구두 소견에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모를 돌보던 아들과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걸 알게 된 당일에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6: 모자와 마스크도 모자라 묶인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7: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8: 하신 이유가 뭡니까?
6: A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자신의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밤 11시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한 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하지만 가중 처벌되는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가장 낮은 형량입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40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퇴원하자마자 긴급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최근 채집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로 모기 발생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면서 야간에 야외 활동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게 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잡은 매개 모기에서 3일열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겁니다. 말라리아는 병을 옮기는 기생충이 모기가 피를 빠는 사이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검출됐다는 건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커진 걸 의미합니다. 올 들어 지난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59명. 폭염으로 매개모기 밀도가 낮게 유지되면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환자가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기세가 꺾인 데다 때마침 매개모기에서 원충까지 확인되면서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8: 더군다나 이번 주에 비 소식도 있고 또 모기의 생육 조건이 좋아지면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 활동기인 10월까지 가능한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야간 활동을 해야 한다면 밝은색 계열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도 2, 3시간마다 뿌려줍니다. 방역당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50개 시군구 주민에게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라리아 잠복기는 2주 정도로 모기에 물린 뒤 오한과 발열,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 많은데요. 사람을 순식간에 먼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이안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강한 물살에 휩쓸린 피서객 두 명이 방파제 구조물을 붙잡고 가까스로 버팁니다. 지난 8일 양양군 광진해변에서 이안류가 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지난 3일 동해시 한섬해변에서도 70대 피서객이 이안류에 120m나 떠밀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이안류는 바닷물이 좁은 물길을 따라 해안에서 먼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최대 유속은 올림픽 수영 선수보다 빠른 초속 3m에 달합니다.
11: 바다 표면의 거품이나 부유물들이 바깥쪽으로 빠르게 흘러나간다거나
12: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입니다.
11: 그런 곳에서 이안류가 좀 발생할 위험이 크다.
10: 해수욕장 개장기간 연평균 이안류 관측일은 부산 해운대 63일, 제주 중문 49일, 동해 망상 19일 등입니다.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물살을 거슬러 해변으로 곧장 헤엄치면 안 됩니다. 금세 탈진할 수 있습니다. 물살을 벗어나려면 해안선을 따라 옆으로 헤엄쳐야 합니다. 헤엄치기 어렵다면 튜브 같은 부유물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13: 이안류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구조 전문 교육을 받은 저희 요원들도 안전줄에 의지해서 나올 만큼 수영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10: 해수욕장별 이안류 위험도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 수원 광교 신도시 일대에 나타났던 도마뱀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소유주는 키우던 도마뱀이 환기를 틈타 창문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는데요.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포획틀 설치가 추진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오전 10시쯤 수원시 광교 홍제도서관 인근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바위 위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는 듯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신고됐던 도마뱀이 또 등장한 겁니다. 나흘째 목격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연일 수색에 나섰지만 주변에 바위가 많고 수풀이 무성해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15: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가량 수색했는데
16: 경기 수원소방서 구조대원입니다.
15: 저희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14: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수원시는 현장에 포획틀을 여러 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수색 현장에서 만난 소유주는 도마뱀 길이가 1m까지는 되지 않는다면서 몸통이 농구공보다 작고 꼬리까지 해도 길이가 70cm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실 경위에 대해선 환기하려고 열어둔 창문 방충망틈 사이로 도마뱀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마뱀이 국제적 멸종위기 중 2급인 나일왕 도마뱀으로 추정되는 데다 포획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연일 소방대원과 시청 공무원이 수색에 동원되는 등 행정력 투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바쳤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직접 참배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에는 꾸준히 참배했지만 올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등 일본 장관 두 명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 오전 7시쯤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YTN News FM.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비 소식이 있어서 실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11km 정도 밀립니다.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24km 정도 정체고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분기점 구간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은 꾸준히 정체 보이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정도 밀리고 있고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15km가량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위로도 구간에서 정체 보입니다.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 덕평에서 여주휴게소까지 총 32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문막휴게소에서 원주까지도 고비고요. 이후로는 정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새마을에서 살짝 흐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방향 광지원터널 부근에서 신월천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중부1터널에서 3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그래도 점점 조금씩은 꿉꿉하게 더워질 겁니다. 무더운 여름 하루 안에 펄럭이는 태극기 보면서 광복절의 하루 함께 의미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음악 듣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론 이 노래 준비했어요.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함께 듣고 오죠.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시간도 다양한 팝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올드 팝 위주로 저희가 선곡을 미리 해놨어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곡 보내주세요. 또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하늘 보니까요. 꼭 비가 장난 아니게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먹구름이 조금 껴있고 회색빛 하늘이 오늘 비를 시원하게 쏟아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남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갈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이제 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비 피해 우려되기도 하잖아요. 주변 잘 살피셔야겠고요. 중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어제처럼 이렇게 소나기가 팍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할수 있으니까 외출 준비 중이시라면 작은 우산쯤은 꼭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3324번님, 이직 후에 처음 보냅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바빠서요. 오, 이직을 하셨군요. 새로 옮기신 직장 생활, 어떻게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몸이 좀 고단하고, 신경 써야 되고, 업무 파악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주말만큼은 흐르는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티나 터너의 What's Love Got to Do With You, 그리고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만나고 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58분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 앞바다인 앤데에서 북서쪽으로 68km 지점으로 진앙의 깊이는 비교적 얕은 10km로 파악됐습니다. 첫 지진 이후 같은 지역에서 규모 5.6과 5.9의 강한

여진이 두 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에는 전북 익산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48%포인트 차이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목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에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날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7분이 막 됐어요. 이번에 만나볼 노래 두 곡은 신청곡 한 곡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 곡입니다. 제럴드 졸링의 스페니쉬 헐트 이 곡은 6343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헬렌 레디의 You're My World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광복절 연휴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늘과 내일 지리산 등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울산, 경남 내륙에는 최고 150mm, 호남 내륙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 대규모 농심 도시인 용산공원의 훼손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기본 취지도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입니다. 오늘의 의미 기리는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비 소식과 함께 후텁지근한 더위 계속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시간대에서도 뉴스 앤 뮤직 음악 시원하게 들으시면서 연휴 잘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셀링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에서도 소나기가 시작됐는데요. 돌풍과 천둥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오기 전에 일찍 출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붐볐는데요. 강원과 충청 지역 지나는 길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옆하로 문경세제 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 덕평에서 여주휴게소, 문막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총 55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곤지암 3터널에서 대신터널 구간 21km 정도 막히고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에서는 두 구간이 답답한데요. 강일에서 서종 구간,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구간이 고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북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3: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8.13 공급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7: 김윤덕
6: 짓겠다.
7: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6: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5: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기본 취지도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4: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10: 한병도
9: 법안을 신속하게
10: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8: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7: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8: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1: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층 가구밖에
1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8: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3: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12: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4: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3: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이틀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승부를 가립니다.
4: 전체 권리당원의 33%가량이 있는 호남권은 초박빙 구도인 당대표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 호남 경선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15: 네, 말씀하신 대로 호남권은 전체의 33%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있는 곳이라 이번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가를 핵심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1.4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박빙 상황이라 호남권 투표 결과가 더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 측은 그동안 자신이 우세하게 나온 지역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호남 경선에서 이번 선거의 승기를 굳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도 광주의 바닥 민심은 압도적으로 자신을 향한다고 판세를 분석하면서 구애를 이어왔고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9.47%를 기록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 역시 3명 중 유일하게 호남 출신인 만큼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파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 성적도 관심인데 전남 광주와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오늘 저녁 발표됩니다.
3: 네, 오늘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오면 당락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요?

0: 될까요?
1: 순위와 득표 격차가 발표돼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내일과 모레 남은 선거 절차들을 고려하면 호남권 결과만으로 예단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내일은 전체 권리당원의 38%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됩니다. 추격 중인 정청래 후보 쪽은 바로 이곳에서 큰 격차로 앞서 전체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인데요. 김민석 후보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자신이 지진 않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당일인 모레에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됩니다. 당대표 선거 전체 결과의 30%가 반영돼 선거 결과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간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2: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송수연 기자, 이 불이 언제 난 겁니까?
3: 네, 양주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소방당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위로는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1층짜리 시설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1개 동은 반소됐습니다. 불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에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남은 불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0: 인명피해는 있었습니까?
3: 네, 불이 났을 때 시설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기가 많이 나면서 근처 공장 기숙사 건물에서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구조대와 무인 소방로봇을 포함해 장비 50여 대와 대원 130여 명을 투입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주시청은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갈 것을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여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큰 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많은데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겠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죠. 아직 보양식 못 드셨다면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체력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이제 서행에서 정체로 흐름 바뀌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정체고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1차로고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인데요.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까지도 2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81년 전 오늘 큰 용기가 모여서 광복이란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도 생중계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빠르게 만나고 오죠. 닐 세카다의 오 캐럴.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 행사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맞는 광복절이어서 이번 경축사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대통령의 경축식 기념사 저희가 시작이 되는 대로 생중계로 우리 뉴스앤뮤직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패기마치의 I Will Follow Him 띄워드릴게요.

10시 뉴스 앤 뮤직 패기 마치의 I Will Follow Him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음악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노래 한 곡 더 만나보고 올게요.

0: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해드립니다.
1: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광복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이 계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절망에 가로막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길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신분과 계층의 차이도 좌와 우도 따로 없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의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에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에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무도한 독재의 군홧발 아래에서 국민 주권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IT 강국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빛을 밝혀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군부 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국가로, 소총 한 자로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의지하는 방산 강국으로,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입니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 그간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산업 역군들이 이뤄낸 눈부신 발전은 세계적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라는 든든한 토양이 됐습니다. 주권자들이 앞장서 쟁취한 민주주의는 미래 성장의 최적 조건인 합리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무한한 창의와 도전이 꽃피는 기반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변화

나를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한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국민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체 불과 대한민국의 비전에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공헌하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꿈과 오늘날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던 야만의 시대였지만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양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가 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순간에도 모든 국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그 절박한 소망 위에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나라,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 성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의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 안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의 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왔고 미래 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감내하고 계시는 오늘의 현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화려한 구호도 먼 훗날 이뤄야 할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엄중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선열들께서 증명하셨듯이 국민이 함께 품은 꿈은 그 크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희망을 향한 공통된 의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열들께 물려받은 빛을
더 멀리

0: 더 밝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세계의 내일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합니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 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열망은 모든 국민이 하나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 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우리 선열들이 그토록 바랬던 자유와 평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를 담대하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기념식 행사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로 듣고 왔습니다. 경축사에 담길 대일 대북 메시지가 사전에 주목이 됐었는데요.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다져나가겠다는 굵직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뉴스들은 이어지는 YTN 뉴스 그리고 뉴스의 뮤직 간추린 소식 등을 통해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의 뮤직은요.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띄워드려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소나기라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데요. 같은 지역이라도 내리는 곳이 있고 하늘만 흐린 곳이 있어서 계시는 지역의 날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도로는 통제 중인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문까지 전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집회 이어지고요. 두 개 차로 이용이 어렵겠습니다. 3시 반부터 6시까지 서울역 4번 출구에서 한국은행 교차로와 종로 1가를 지나서 종로 3가까지 행진 있겠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나들목에서 신월기점 2 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먼저 전반적으로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뭐 일단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8.15 선조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그 유공자들과 이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6월 2일 날 친일재산 귀속 법 이거 통과된 것,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이 처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예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거 좀 특이하게 봤고요.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독립적인 나라가 됐지만 실제로 세계인들과 함께 공동 번영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로서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인식, 그다음 일본, 북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국민통합과 새로운 아젠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보통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성의 순서를 놓고 보면 북한, 일본, 역사인식, 그다음에 국민통합과 새로운 아젠다, 이 순서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특히 북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대통령 경축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

0: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다라는 얘기였었고,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부분은요, 종전선언 비슷한 걸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했는데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4대 국경을 경축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어떤 대통령의 언명으로서 확인되는 최종 상태 같은 거예요. 외신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포기하는 것이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동결감축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 구상이 나왔는데 적어도 그 3단계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그 끝에 비핵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동결만 있고 감축 비핵화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한다면 그 목표에서 비핵화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9.19 군사합의에 선제적 복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북한에 대한 어떤 굴종적인 태도는 이 경축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언급을 포기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에 관해서도 문제가 돼요. 지금 앞서 저희가 다카이키 총리의 그 야스쿠니 신사 곡물봉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참배는 안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동향은 다카이키 총리가 일본의 비핵 3원칙에 대해서 미묘하게 워딩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고 갖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비핵 3원칙을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이래로 견지해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원폭 피해자 추도식을 할 때 일본 총리들은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카이키 총리는 최근에 견지하고 있으며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넌지시 우회적으로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이 비핵 3원칙에 대해서 미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우회적으로나마 언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일관되게 메시지에서 발신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메시지의 구조가 짜여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역사인식은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81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정부만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사인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통합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원론적인 좋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의 진정성은 조금 퇴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 대통령이 개헌에 관해서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그렇게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어제 SNS에도 없었고 오늘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네. 아니,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 안 하냐 그런 과정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결론을 내려면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그 성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뭐냐 이걸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북 관련 메시지 관련돼서 포용적 평화 공존 얘기했고요. 싸울 필요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얘기했고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얘기했어요. 결국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그거는 상당히 전 지엽적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거를 톤을 다운해서 실제로 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논의할 거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개헌 문제와도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공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연임을 계속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연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0: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거는 통과될 수가 없는 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이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공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불필요한 이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실제로 공력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한 직후니까 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입장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만은 여기에 비핵화라는 단어는 빠진 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 이 부분만 언급되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광복절 기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냐면요. 정말 여러 번의 독회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 장관들의 의견, 뭐 대통령실 같으면 안보실장, 뭐 이런 주요 포스트들로부터 북한과 일본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당장 주변 국가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이 상태에서 멈춰서 그냥 더 고도화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냐. 아마 각국 대사들도 지금 저 기념사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할걸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은 이 광복절 기념사는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의문의 부호가 뒤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네, 지금 정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경축사는 국회 의제로 이어지는 법이잖아요. 지금
0: 네.
3: 오늘 경축식 발언을 바탕으로 지금 이 위축되어 있는 개헌 논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개헌 논의는 촉발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그리고 뭐 양당 공이 그러한 공약들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서 뭔가 이 연임은 뭐 이 국민의 어떤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야당 의원이 대통령의 어떤 숨은 속내 이런 것들이 아 연임 의사가 전혀 없고 헌법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식적 판단을 이미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당한 공격이고 상당히 뭐 이게 선을 넘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허황되게 공격한다라는 인식을 여당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개헌 논의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충분히 그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개헌 TF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안이 좀 정리가 되고 대통령은 입장을 그런 정도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헌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1: 네, 송 변호사님은 앞서 대북 메시지 관련한 좀 아쉬움을 짚어주셨었는데 뭐 남북 정상회담이란 단어가 이번 경축사에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강대강대 측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북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2: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우리와의 대화에 나설지 여부는 어떤 선의에 달려 있다기보다도 구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광복절 기념사를 보기 전에도 짚어드렸듯이 북한은 지금 중국, 러시아와 매우 노골적으로 밀착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전만큼 곤궁하지 않습니다. 그 파병의 대가를 통해서 경제 제재에 큰 구멍이 뚫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당장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조금 더 적게 남은 시점에
1: 네.
2: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질 때 대화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형성하게 되는 그 구조는 쉽사리 바꾸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화답이 당장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적으로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반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3: 네, 지금 두 분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1: 이번 광복절 연휴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2: 네, 종로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그곳 분위기와 날씨 어떻습니까?
2: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종로 보신각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잠시 뒤 12시에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후텁지근한 날씨에 대비해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 현재 기온은 27.2도 보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2도가량 높은데요. 이번 광복절 연휴 내내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비 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이 되면 충청 지역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33도가 예상됩니다. 연휴 이후에도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가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에서는 단비가 될수 있지만,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0: 네, 방금 보신 종로구 보신각을 포함해서 광복 81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네, 일제강점기 아픔의 역사가 담긴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행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저희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 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그곳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잊어서는 안 되는 뜻깊은 기념일이죠. 바로 광복절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을 찾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할것 없이 한 손에는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역사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곳에서는 독립민주축제가 진행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고난과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시민들은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생대회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역사관 내부도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광복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고문과 옥사 등 고난과 희생의 흔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3: 이 역사를 나중에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꼭 기억하길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를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네, 광복절 맞아 이곳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YTN 문상합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0: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도 횡성과 전남 동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27.2도, 부산 30.5도, 전주 29.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하행선 정체도 늘고 있는데요. 점차 정체 절정일 시간이라서 여유시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춘천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양방향은 미사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30km 정도 밀립니다. 동홍천에서 내촌 구간 22km가량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내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평터널까지 16km 정도 밀립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 구간도 혼잡하고요.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화흥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나들목에서 신월기점 2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성산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주말 작업 중인 곳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고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되찾은 날. 지금의 우리가 자유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이 고귀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 헌신을 깊이 감사하며 광복절의 숭고한 의미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관련한 뉴스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전해드릴게요. 첫 곡 바로 만나봅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오차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첫 곡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하늘 올려다보면서요. 광복절의 숭고한 의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81주년 광복절이자 사흘 연휴의 첫날 아침입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 창입니다.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까지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국민의힘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굳건한 안보와 경제적 도약을 이뤄내는 게 독립정신의 계승이란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물을 마실 땐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처럼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독립,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독립은 나라를 지킬 힘과 동맹이 있고 국민을 윤택하게 만들 산업이 있으며 국민 스스로 자립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독립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선열들이 목숨 바쳐 뒤찾은 나라를 더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게 광복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하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광복을 통해 되찾은 빛 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가 나라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열들이 꿈꾼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국민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며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바쳤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직접 참배는 자제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에는 꾸준히 참배를 해왔지만 올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참배는 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등 일본 장관 두 명은 일본 국군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YTN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1761번님, 5337번님, 9849님, 4645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원미연의 이별여행.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공동 주최한 5.18 토론회 이후 역사 폄훼 논란이 계속되자 5.18을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5.18에 대한 토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며 목격자가 생존하고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지금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개별 의원의 행사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며 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자는 데 동의한 적도 있고 5.18 정신 계승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토론회에 대해 5.18 폄훼 토론회였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소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역사적인 본질은 결코 뒤바뀔 수 없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상 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하며 대단한 소신인 양 포장하더니 전두환의 내란 목적 살인죄 확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오전 시간 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은요. 트로트와 성인가요 듣는 뉴스 앤 트로트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 광복절 주말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화의 I Pray For You, 장나라의 Sweet Dream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함정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도 내리는 곳이 다른데요.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전차로 이용이 어렵고요. 경복궁 방향도 일부 구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눠서 통행 중이고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 시작됐습니다. 3시 반까지 2개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후 6시까지 행진 예정돼 있습니다. 해화동에서는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작해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2개 차로 이용을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 동탄에서 남사까지 1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많이 밀리는데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옥산분기점에서 주감휴게소까지 거의 5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구간, 북대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제81주년을 맞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등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3: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 재산 환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자의 존엄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이라며 순국 선열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운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6월 2일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됐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 책임있게 관리해서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북한을 향해서는 거듭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1: 네, 지난해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흑통일을 추구하거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 대통령 밝혔었는데요. 오늘 경축사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동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또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위기와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미래에 대한 적극 투자 등 미래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에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순환과 독립 쟁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2: 광복절을 맞아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다짐을 주제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절이 가진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3: 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3: 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결의의 집 안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상 앞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경축식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 전국의 81가구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준 후손들에게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습니다. 또 독립운동 역사 캠프에 참여한 학생 대표가 미래 세대의 다짐을 주제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로 빼앗겼던 국가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광복절은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태극기를 손에 둔 연기자들이 광복절 축하 기념 공연을 펼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다 함께 광복절 노래를 재창하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광복의 기쁨을 만세삼창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재단장한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의 개관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아이들과 이곳 독립기념관을 찾았고 낮 12시 30분부터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지고 육군의장대 공연도 함께 이어집니다. 많은 시민은 연휴 기간 이곳을 찾아 광복절의 의미를 되돌이켜보며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과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2: 반면 핵심 내각 참모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참배는 하지 않았네요.
4: 예, 그렇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다카이시 총리가 총리직에 오른 뒤 처음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배를 할지 말지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번에는 참배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시 총리는 공물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라고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요.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는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고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배는 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공물만 바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만약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기껏 좋아진 한국과 관계에 좋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국 한미일 3국 연대에도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0만 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참배를 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다카이시 내각에서 방위상을 맡고 있습니다. 내각의 5대 핵심 요직 가운데 하나인데요. 게다가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다카이시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인물이라서 참배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참배를 안 할 거라는 관측도 제법 많았는데요. 고이즈미 방위상 오늘 오전 7시쯤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태전 이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건 지난 2024년 기아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었던 지난해에도 패전 이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바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오늘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단체로 참배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요.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이렇게 단체로 패전일에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읽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0: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서울 도심에선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우선 고속도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새벽 6시쯤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실시간 CCTV 보면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부근입니다. 네, 서울 방향은 도로가 뻥 뚫린 방면, 부산 방향 차량 소통이 다소 답답한 모습입니다. 현재 경부선은 옥산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20km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종 분기점 부근 강릉 방향 차량이 꽉 막혔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만종 분기점에서 둔내 IC까지 10km 구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란나들목 부근에서 목포 방향 차량이 지금은 다소 풀린 모습인데요. 현재 바란나들목 근처 20km 구간이 정체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모두 45만 대가 빠져나갈 예정인데 지방 방향 정체는 저녁 8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광복절 집회가 열리는 곳도 있죠?
1: 네, 보수단체는 오늘 낮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엽니다. 오후 4시부터는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인데 행진 중에는 서울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 사이 양방향 통행이 제한됩니다. 또 진보단체가 낮 1시 반부터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는 안국교차로와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행진이 이뤄지는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교통관리와 차량 우회 등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우정국로 등 도심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타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 또 오늘부터 연휴 기간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부는 소낙성 비가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연 캐스터.
5: 네, 종로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그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5: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종로 보신각에는 광복절 기념 타종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서울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 만큼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후텁지근한 날씨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내내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비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오늘 밤까지 중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주의가 필요한 곳은 남부지방인데요. 밤사이 남해안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에 250mm 이상, 부산과 경남 중부 남해안,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오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연휴 이후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의 단비가 아닌 호우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7: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경남에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32도가 되겠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도심에서는 집회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종로구 마로니 공원에서는 다위 두 개 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 정오부터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도 다위 두 개 차선 차단하고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지나 을지로 1가, 종로 1가를 거쳐 종로 3가까지 다위 두 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김포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여파로 좀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한강대교 일대까지는 아직은 밀리고 있고 이후 양화대교 지나서 가양대교 사이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슬램프로
1: 8월 15일 광복절이고 토요일입니다. 뉴스앤트롯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번에 광복절 연휴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맛있는 거 드시려고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껏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 일상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드는 오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뒀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죠. 첫 곡 띄워드립니다. 윤수연 영마차 살롱.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5732님, 오늘은 81주년 광복절이네요. 그때 그 뜨거웠던 만세 함성처럼 뜨거운 날씨입니다. 독립운동가와 나라 독립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혹은 뭐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일 때문에 불평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좀 더우면 어때요? 비가 좀 오면 어때요?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벌레가 좀 나오면 어때요? 예, 뭐 뭐든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불평불만을 살짝 넣어두는 그런 하루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완성이 돼서 또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6933님, 강원도 횡성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사고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사고 아니기를 바라겠고 우리 또 6933님은 횡성 가시면은 맛있는 고기 좀 드시고 오시나요? 네, 부럽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02님,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늘 그렇지만 이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뉴스앤트롯이 진행이 되죠. 평소에는 많이 듣기 힘든 좀 트로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면 또 오가는 길 적적하지 않게 함께 이야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의 엄지척, 일민의 상위 1% 준비했어요.

홍진영의 엄지척 일민의 상위 1%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대금을 바쳤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직접 참배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에는 꾸준히 참배했지만 올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등 일본 장관 두 명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인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해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운운해놓고 내각 현직 관료들이 가해의 역사를 미화하고 전범을 기리는 집단적 참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사비를 들여 공물을 바쳤다며 진정 한일 양국의 미래와 협력을 원한다면 공허한 말장난 대신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과 관련해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안상호가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준비위원회 참여했고 식민통치와 수탈기구 회원으로 몸담았으며 친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친일 행적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건 2009년 발간 당시 선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12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뉴스 앤 트로트 시간입니다. 트로트 신청곡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수의 혼술, 최백호의 박수 두 곡 이어갑니다.

있거든 박수를 쳐주오 내 삶의 시간들 칭찬해주오 내 죽거든

최성수의 혼술, 최백호의 박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지대 주민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을 전날 밤 폭주를 하려던 차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기장군에서 폭주 행위 의심 차량 10여 대를 발견해 해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차량 집결지를 선점했다며 부산 전역에서 단속을 벌여 폭주 행위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충남 태안 통계항 인근 갯벌에서 해로질을 하던 50대 A씨가 실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함께 해로질하던 일행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해경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드론 등을 투입해 합동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2929님, 양양 2박 3일 가족 여행 겸 휴가 마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무사 복귀를 위해서 신청곡 남긴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남겨주셨는데 우선 12시와 1시는 뉴스앤트롯 시간이니까 이 노래는 저희가 2시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K-POP 듣고 또 가요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댁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그때 한번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인데 남들은 일찍 다녀오셨군요. 현명하십니다. 잘 돌아오셔서 이어지는 연휴 동안에는 그 여행의 피로를 좀 푹 푸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481님이 신청곡을 남겨주셨네요. 광복절이 생일이라고 그런데 남편은 낚시를 하러 갔고 세월 낚으러 갔고 미역국도 직접 끓여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그래도 전해드려야겠죠. 노지훈의 손가락 하트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선규의 한입을 덮고 그리고 박성은의 살리고까지 총 3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뉴스앤트롯 이어지니까요. 그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동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비는 점차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로 확대되면서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월요일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2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도 10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최대 50mm의 소나기도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광주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이라 고속도로는 하행선에 정체가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2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사이도 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홍천 휴게소에서 내촌 나들목까지는 19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는 지금 서울쪽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모두 65km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에서 주감 휴게소까지는 24km 긴 구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픔의 역사가 담긴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 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보이는데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AI를 이용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사진 촬영도 진행 중인데요. 부스 앞주는 보시는 것처럼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곳에서는 독립민주축제가 진행됩니다. 사생대회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시민들은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관 내부도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고문세과 옥사 등 고난과 희생의 흔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보고 있고요. 아이들은 광복과제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있는데요. 방문객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3: 독립운동가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4: 이 역사를 나중에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꼭 기억하길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광복절 맞아 이곳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1: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

0: 끝에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운운해놓고 내각 현직 관료들이 가해의 역사를 미화하고 전범을 기리는 집단적 참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사비를 들여 공물을 바쳤다며 진정 한일 양국의 미래와 협력을 원한다면 공허한 말장난 대신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의 옛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사적지가 공인된 것만 26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활동가들의 이념 성향 탓에 국내에서조차 외면받으면서 독립시인 이육사 선생의 순국 장소마저 훼손되는 실정입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둘러봤습니다.
1: 베이징 동물원 귀퉁이에 자리 잡은 근대식 건축물 창관로. 옛 청나라 서태후의 별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21년 무장 독립단체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두달 동안 군사 통일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2: 북경의 독립운동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지
3: 홍성님
2: 같은
3: 최종
2: 곳이기도
3: 한일
2: 합니다.
3: 역사 기념 사업 회장입니다.
1: 자금성 주변에 보존된 전통 가옥거리 둥창 후퉁엔 중일 전쟁 때 일본 헌병대 지하 감옥터가 있습니다. 수감번호 264 시인이자 독립투사였던 이원록 선생이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국한 곳입니다. 그런데 3년 전쯤 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유적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2021년 YTN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훼손됐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26곳으로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의 27곳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위주였던 이념 성향 탓에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잊혀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곳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4: 2028년까지 3개 년에 걸친
3: 남검산
4: 전수 실태 조사로
3: 국가보훈부
4: 훼손 전용권 현지
3: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4: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 관리와 보존을 제대로 하려면 현지 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영의 사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고와 방송계로도 여파가 번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대한국민 추도회 준비위원 명단입니다. 1909년 11월 작성된 명단 끝자락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6: 경성에서도
3: 방학생
6: 일제가
3: 민족문제연구소
6: 이토 히로부미 추모
3: 추모재산입니다.
6: 대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추모 준비위원회에 안상우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5: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기록을 비롯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식민 통치와 수탈기구 참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운 내선 융화단체에서 활동한 점, 일제의 동화 정책을 전면으로 내면화한 인물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2009년 친일 인명사전 발간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상호의 등재를 보류했지만,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학술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한 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하영이 출연한 가전과 의류 브랜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K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계에서도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꺼낸 가족사가 예상

0: 지 못한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광복 81주년을 맞아 기업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러닝코스를 만들고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한 열사들을 기리고자 가상 여권을 제작해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일상이 바빠서일까? 평소엔 잘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 주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 이번 광복절을 맞아 여기저기 남은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러닝코스가 마련됐습니다.
3: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학교인 이화학당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교육과 계몽으로 광복의 날을 앞당기려 했던 선조들의 여정을 쫓는 코스가 여기서 시작된데 직접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게 2km를 달린 끝에 나오는 옛 배화학당. 여기서 민족의식을 키우던 앳된 여학생들은 3.1운동 1주년을 맞아 산자락에서 목놓아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국내 이동통신사가 광복절을 기념해 마련한 러닝코스는 전국 10가지로 총 44km 길이. AI를 활용해 독립운동가 18,776명의 기록을 분석해 만들었는데 자체 제작한 캠페인 영상도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넘길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4: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기록을 우리 손으로 만든
5: SKT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4: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지켜주는 조국도 없이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의 넋도 길입니다. 백범 김구기념관 내부에 한 식품기업이 마련한 전시관엔 독립투사 30분의 가상 여권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임으로 보호해달라는 그 당연한 글귀가 적힌 여권을 전달받은 후손들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6: 이제 완전히 처리하러 오는
5: 독립유공자 김천익 선생 후손 김용선 씨입니다.
6: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2: 그 밖에도 안중근과 이육사 등 독립운동가의 얼이 담긴 문구가 적힌 필기구를 판매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광복절을 고리로 한 기업들의 뜻깊은 캠페인은 갈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7: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공식화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물론 그린벨트 활용에도 반대하는 입장인 서울시는 즉각 반발 입장을 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우선 이번 논란의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8: 네, 이틀 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많았는데요. 정작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서울 신규 물량이 1,500여 호에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부가 추가 발표하겠다고 한 신규 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던 와중에 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못 박으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장관은 법적인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도 반대해온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택 공급 해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온 서울시는 도심녹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대변인 입장문에서 마지막 대규모 도심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립각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7: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김윤덕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난다는데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8: 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용산공원과 함께 정부가 이제 10월에 발표하겠다고 한 추가 신규 택지 관련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추가 물량 7만 3천 호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다 됐다고 하고 서울시는 사전 협의는 부족했다고 말해서 얘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강남권 그린벨트 활용 등을 두고 전반적인 얘기가 오갈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규모를 놓고 입장이 다른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곳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천 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하겠다는 기조지만 서울시는 기발시설 여건 등 여러 등을 고려해 최대 8천 호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서울

0: 사이트가 요구한 10건 가운데 8건은 들어줬다고 공개 압박에 나서는 듯한 발언을 하고 오 시장은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다음 주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합동연설회장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 소개를 드리면서
1: 전남 광주에서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송영길 후보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요. 그 뒤로 정청래 후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남 광주 합동연설회 이후로는 늦은 오후에 전북에서 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데요. 전북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두 지역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송영길 후보도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도 방금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도 보면은 김민석 후보 46.01%, 정청래 후보가 44.53%, 송영길 후보가 9.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뒤에 이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후보, 기호 4번
3: 서미화 후보. 정부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정책 모두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막힙니다. 당장 공급 절벽에다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 정책, 금융 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다만 토지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6: 여관 금융위원장입니다.
5: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4: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6: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7: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또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8: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3년 부동산 114
6: 리서치
8: 입장입니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4: 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돕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에는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어서 호우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오후부터 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 지방에는 최대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내일부터 20에서 60mm 비가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메말랐던 대기에 단비가 되겠지만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 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전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회 이후 오후 4시부터는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동화 면세점에서 구세군 교차로 경복궁역 효자파수소 일대까지는 편도 2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마로니 공원 앞에서는 지금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로 5가에서 종로 1가시나 종로구청 입구까지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한강을 따라 서부가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전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트로트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뉴스 앤 트롯 이어가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트로트 들으면서 이 광복절을 보내고 연휴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곡들 준비 많이 해뒀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테스형 준비했는데요. 차지연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오시죠.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첫 곡 차지연의 테스형 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연휴를 맞아서 뭐 정신없이 여행 가고 놀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조금 전 그 노래처럼 고민이 깊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고민이 좀 하나씩 내 스스로 깰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반면에 또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뭔가 뜻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생 참 알 수 없다 이런 말들 흔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과 관통하는 노래 테스형을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0677님께서는 이번 달에 생일이에요. 많이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장윤정의 옆집 누나 신청을 해주셨는데 보통 생일을 당일에 챙기기도 하고 약간 이제 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 정도 챙기는 경우들 많이 봤지만 이번 달 생일이다. 예, 한 달 내내 축제를 벌이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7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집 누나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양양 휴가 복귀 중이라고 하셨던 2929님께서 트로트로 노래를 바꿔서 신청곡을 남겨주셨네요. 박구윤의 뿐이고 신청을 해주셔서 이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양의 연분까지 이번에는 총 3곡 이어가니까요. 트로트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곡 두 곡 포함해서 노래 총 세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안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여안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통상 수장을 교체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광복절인 오늘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이름으로 부르는 방안과 주적 표현을 대체하는 등 우리 안의 적대적 언어를 대체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의 3대 청사진은 통일부가 업무 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일맥상통한다며 이 같은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적대적 언어를 바꾸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미상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보이콧 선언 이후 보름 만에 논란이 된 최우수 아시안 음악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빌보드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음악가들이 아시안 음악 부문이 자신들의 음악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악인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시안 음악 부문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그래미상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 최고 아시안 음악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상 대신 아시안 음악상만 주며 구색 가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BTS는 지난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두 곡 이어가는데요.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신성의 여자이니까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00원대 중반대를 유지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인 9일부터 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1원 내린 1,864.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7원 오른 1,909.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원 하락한 1,864.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2원 내린 1,847원을 기록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오늘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백 전 감독은 어제 천안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후 혈압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병원 이송 하루 만에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23년 동안 활약한 백 전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뛸 때 타율 4할 1푼 1위를 남긴 유일한 4할 타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김성환의 밥 한번 먹자, 박진도의 야간열차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2시부터는 가요와 팝 듣는 뉴스 앤 뮤직으로 이어집니다.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비는 점차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로 확대되면서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월요일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250mm 이상,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도 10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춘천 31도, 광주 33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화성 휴게소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란 나들목에서는 2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매송 나들목에서 용담 터널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다시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도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면 서평대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당진 분기점을 지나서 지금 서산 나들목 사이도 6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고요?
5: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거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오늘 경축사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남북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도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도 전했습니다.
4: 네, 그런가 하면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한일 관계에 비친 역사의 그늘 속에서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분들의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지를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성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

0: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미래에 대한 적극 투자 등 미래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고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중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순환과 독립 쟁취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다짐을 주제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절이 가진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2: 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많은 학생들이 오늘 독립기념관을 찾은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81주년 광복절에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체험 부스에도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특히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는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결의의 집 안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상 앞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경축식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 전국의 81가구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경축식에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준 후손들에게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 독립운동 역사 캠프에 참여한 학생 대표가 미래 세대의 다짐을 주제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빼앗겼던 국가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연기자들이 광복절 축하 기념 공연을 펼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다 같이 광복절 노래를 재창하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참석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광복의 기쁨을 만세삼창으로 표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재단장한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의 개관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도 진행됐습니다. 시민들도 아이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찾았고 또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졌고 육군 의장대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연휴 기간 이곳을 찾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과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바쳤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는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다녀갔지만 올해는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참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등 다카이치 내각 핵심 관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이렇게 단체로 패전일에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과 전쟁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전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패전 81년을 맞아 오늘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다며 각국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78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4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했으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중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 대통령과 성공적으로 상호 방문을 했고 한중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며 이 대통령과 협력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두 나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엔 우리의 옛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사적지가 공인된 것만 26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활동가들의 이념 성향 탓에 국내에서조차 외면받으면서 독립시인 이육사 선생의 순국 장소마저 훼손되는 실정입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둘러봤습니다.
3: 베이징 동물원 귀퉁이에 자리 잡은 근대식 건축물 창관루. 옛 청나라 서태후의 별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21년 무장 독립단체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두 달 동안 군사 통일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4: 북경의 독립운동을 상징하기도 하고
5: 제중 항일 역사 기념 사업 회장입니다.
4: 무장 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3: 자금성 주변에 보존된 전통 가옥거리 둥창 후퉁엔 중일전쟁 때 일본 헌병대 지하 감옥터가 있습니다. 수감번호 264, 시인이자 독립투사였던 이원록 선생이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국한 곳입니다. 그런데 3년 전쯤 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유적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2021년 YTN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훼손됐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26곳으로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의 27곳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위주였던 이념 성향 탓에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잊혀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곳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6: 2028년까지 남궁선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훼손 변형 등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3: 관리와 보존을 제대로 하려면 현지 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영의 사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고와 방송계로도 여파가 번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대한국민 추도의 준비위원 명단입니다. 1909년 11월 작성된 명단 끝자락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8: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 대회를
9: 합니다. 강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입니다.
8: 추모 준비위원회 안상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7: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기록을 비롯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식민 통치와 수탈기구 참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운 내선 융화단체에서 활동한 점,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으로 내면화한 인물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2009년 친일 인명사전 발간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상호의 등재를 보류했지만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학술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한 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하영이 출연한 가전과 의류 브랜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K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계에서도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꺼낸 가족사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광복 81주년을 맞아 기업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러닝코스를 만들고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한 열사들을 기리고자 가상여권을 제작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일상이 바빠서일까 평소엔 잘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 주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 이번 광복절을 맞아 여기저기 남은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러닝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학교인 이화학당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교육과 계몽으로 광복의 날을 앞당기려 했던 선조들의 여정을 쫓는 코스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직접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km를 달린 끝에 나오는 옛 대화학당. 여기서 민족의식을 키우던 앳된 여학생들은 3.1운동 1주년을 맞아 한자락에서 목놓아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국내 이동통신사가 광복절을 기념해 마련한 러닝코스는 전국 10가지로 총 44km 길이. AI를 활용해 독립운동가 18,776명의 기록을 분석해 만들었는데 자체 제작한 캠페인 영상도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넘길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10: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재환 역사와 기록을 CEO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AI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지켜주는 조국도 없이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의 넋도 길입니다. 백범 김구기념관 내부에 한 식품기업이 마련한 전시관엔 독립투사 30분의 가상 여권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임으로 보호해달라는 그 당연한 글귀가 적힌 여권을 전달받은 후손들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11: 이제 완전히 저희 하루는
12: 독립유공자 김천익 선생 후손 김용선 씨입니다.
11: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3: 그 밖에도 안중근과 이육사 등 독립운동가의 어리담긴 문구가 적힌 필기구를 판매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광복절을 고리로 한 기업들의 뜻깊은 캠페인은 갈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9: 합성 목재 예스팀바
18: 경동 산업 주식회사
2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1: 하루 한 번 챙겨요. 데이팩 사랑해
2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2: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0: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0: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최대 15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에는 가뭄의 해갈이 도움이 될 단비가 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32도가 되겠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 소식이 많습니다. 현재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조계사 앞까지는 지금 전면 통제하고 광복절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지금 전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회 이후 오후 4시부터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화 면세점에서 구세군 교차로 경복궁역 구효자 파출소까지 합의 2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는 정체가 많은 모습인데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 이후 서강대교 지나서 방화 일대까지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일대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이후 마포대교 지나서 강남권 반포대교 일대까지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이번 시간은 K-POP 듣는 시간입니다. 아마 뉴스 앤 뮤직 전체 노래 선곡 가운데서 가장 젊은 시간대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첫 곡은 도드리 노래로 준비했어요. 하와 띄워드립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도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도드리의 하와 띄워드렸습니다. 7356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친구 아들이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어릴 적 고향 친구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보통 여름 때, 한여름 때는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있는 결혼식은 참석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달 말이라고 하면은 여름 휴가도 다 지난 이후니까 8월 말에 그 결혼식은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에 요즘 보면은 이제 여러 뭐 일정들이 있지만 결혼식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지가 뭐 좀 되긴 했는데 여튼 친구들 결혼식을 참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이제 친구의 자녀 결혼식을 가는 날들이 상당히 많겠죠. 요즘은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서 우리 하객분들 가운데서 뭐 덕담 한 말씀 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7356님도 가서 한 말씀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덕담 또 남겨주시면 우리 친구 아드님 백년회로 하는데 행복하게 신혼생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전에 들었던 도드리 노래처럼 최신 K-POP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나온 노래들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몰라요 하는 분들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듣다 보면 또 빠져드는 게 요즘 음악의 특징이거든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저는 뭐 1세대에서 2세대 한 3세대까지 걸그룹 보이그룹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 약간의 거리감이 처음에는 느껴졌어요. 근데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금방 또 듣는 사람의 그 귀를 사로잡는 게 요즘 노래들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즐겨주시면 주파수 고정하고 듣고 계시면 좀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노래들 두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춤 그리고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프 두 곡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남탓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해마다 줄었다며 서울의 공급 절벽을 누가 만든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역시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급 속도를 높일 핵심 법안 처리에는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대통령 연루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한 걸 두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 취소 추진위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비리 사건 등을 합치면 이 대통령 8개 재판 중 1심 판결 전이라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들은 모두 포함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국민 공모로 제안받았다고 하지만 이름만 붙였다고 정당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며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 뜻처럼 포장하는 건 전형적인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러 간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양국 친선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의 친선 단결은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광복절 해방탑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날 방문에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딸 주애가 처음으로 동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광복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의 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2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사연과 또 신청곡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입니다. 우리 커피모어님께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간미연의 Growing of My Heart. 이 노래 먼저 띄워드리고요. 블랙핑크의 뛰어 그리고 그루비룸의 Yes or No까지 이번에는 총 3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시한이 만료되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과 교직원 등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어제 해외 서버의 비정상적인 공격으로 서강대학교 구성원 18만 명의 학번과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다만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강대 측은 사고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내부 서버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각 끝곡 총 3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레몬탕,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슈가 러시라이드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는 3시 20분에 또 가요와 저희 팝송 들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쏟아져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면서 대체 공휴일인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은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와 전주 32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종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7km 구간 밀리고 있고, 홍천 휴게소에서 내초원 나들목까지 다시 14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단지 나들목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상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는 2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더위 속에 전국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에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기다리던 단비지만 극한 호우 우려가 커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가뭄 지역에 단비가 아닌 폭우가 예고됐군요.
7: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상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은 단비보다는 폭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 지역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최고 250mm 이상의 큰 비가 우려됩니다.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심해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전남 광주와 제주도 산간 쪽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의 호우 예비특보가 남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 폭우로 이어지겠고요. 특히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남해안에 강력한 호우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비가 강해져 내일 새벽과 오전에는 남해안과 지리산 일부 내륙에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극한호우가 쏟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기다렸던 단비지만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고 또 극한 호우로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가뭄 지역은 물론 산이나 계곡의 야영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오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만 내리겠고 내일 비가 확대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비가 계속되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1: 비가 오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까요?
7: 네,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 중에 덥고 습한 수증기가 많아서 한낮은 물론 밤사이에도 체감온도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연휴 뒤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늦더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서울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또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1: 네, 이렇게 가뭄의 단비가 시작됐지만 영남 지방에는 아직까지 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방차를 동원해 논밭에 물을 주는 급수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8: 네, 경남 밀양 부부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뿜고 있군요. 여전히 급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8: 네, 오전부터 이곳 논에는 소방차를 활용한 물대기가 한창입니다. 소방차가 급수지와 논을 오가며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말라가던 논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전국에서 모인 소방물탱크차가 경남 지역에서 활동한 지 나흘째입니다. 오늘도

0: 300대가 5개씩으로 해서 급수 지원을 펼치는데요. 또 경남과 창원소방본부 차량 59대도 현장 활동을 유지하면서 급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흘 동안 경남 지역 논밭에 뿌린 물만 2만 6천 톤이 넘습니다. 소방당국의 활동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수지 곳곳은 바닥을 보이고 계곡도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에보댐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너무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도 우려됩니다. 바짝 마른 땅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요. 농민들은 단시간 폭우보다는 오랜 시간 적당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한 걸로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한일 관계에 비친 역사의 그늘 속에서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등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곡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3: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4: 전쟁의 참혹함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3: 하지만 다카이치
4: 총리입니다.
3: 사나이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4: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당시 중의원입니다.
3: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0: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1: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기카와다 히토시 일본 아동정책상입니다.
0: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고이즈미 방위상을 비롯해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운운해놓고 내각 현직 관료들이 가해의 역사를 미화하고 전범을 기리는 집단적 참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사비를 들여 공무를 바쳤다며 진정 한일 양국의 미래와 협력을 원한다면 공허한 말장난 대신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화려한 수식어와 거창한 담론으로 도배됐지만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한마디로 국민 포기 선언이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대체불가 대한민국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친일 재산 환수부터 끄집어냈는데 대장동 불법 이익 환수를 내팽개친 대통령이 70년 전 재산을 환수하려면 1년 전 항소 포기부터 되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픔의 역사가 담긴 서대문 형문서에서도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3: 네, 서대문 형문서 역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많은 어린이들이 보이는데요. 광복절을 의미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독립 서론문을 낭독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민주축제에서는 81년 전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하판과 얼음판을 지나며 광복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간접적으로 남아 체험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으며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주는 AI 사진관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관순과 대화를 나누며 독립운동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는 신설 전시도 인기인데요. 시민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을 살펴보며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4: 평소에 좀 잊고 있었던 저희 그 독립운동가분들의 감사함을 좀 많이 느꼈고요.
5: 아이들이 이런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뜻깊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3: 네, 광복절 맞아 이곳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2: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영의 사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고와 방송계로도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김승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대한국민추도회 준비위원 명단입니다. 1909년 11월 작성된 명단 끝자락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8: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 대회
9: 문제연구소 사무처장입니다.
8: 그때 이제 추모 준비위원회에 안상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0: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기록을 비롯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식민통치와 수탈기구 참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운 내선융화단체에서 활동한 점,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으로 내면화한 인물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상호의 등재를 보류했지만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학술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한 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하영이 출연한 가전과 의류 브랜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K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계에서도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꺼낸 가족사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오늘 낮 부산 주택가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미용실 원장 등 3명이 다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손님도 있는 미용실에 차가 돌진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부산 덕천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장 제보 화면입니다. 차량이 미용실에 박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당시 미용실은 영업 중이어서 안에는 원장과 손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입구로 돌진해 손님들이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 한 명이 다쳤고 미용실 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80대 여성 등두 명을 포함해 모두 세 명이 다쳤습니다. 티에는 제보한 목격자는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서 쳐다보는 순간 속도를 높이며 건물로 돌진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 골목에서 이런 고속으로 달리는
0: 목격자입니다.
3: 그 소리 있잖아요. 차든 뭐든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 그 소리가 쎄서 하는 순간 바로 막았는데.
1: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서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고요?
2: 네,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소방당국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위로는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양주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난 불로 1층짜리 시설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1개 동은 절반이 탔습니다. 불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응 단계는 오전 9시쯤 해제됐고 불이 난지 5시간 40분 만인 10시 50분쯤 큰 불길도 잡혔습니다.
1: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까?
2: 네, 불이 났을 때 시설이 비어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기가 많이 나면서 근처 공장 기숙사 건물에서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 구조대와 무인 소방 로봇을 포함해 장비 50여 대와 대원 140여 명을 투입하고 총력 진화를 벌였습니다. 양주시청은 재난 문자를 보내서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갈 것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YTN is FM.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에는 호우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오후부터 남부 내륙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남해안과 지리산북은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대기에 단비가 되겠지만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집중 호우가 예상돼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집회 소식이 많습니다. 광화문에서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제로 일가지나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까지 진행방향 전차로 통제하고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세문안로 세문안 교회 앞에서 세문안로 일대까지는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종도로 사거리 구간 청계광장 방면 우회전로 하위 두 개 차로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량이 많아서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앞선 2시 뉴스 앤 뮤직 시간대는 최신 K-POP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팝송 그중에서도 올드팝 위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마 추억 속의 그 노래들 첫사랑이 생각나거나 친구들과 함께 듣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노래들이 많이 선곡이 돼 있는데요. 듣다가 나 이 노래 들으니까 저 노래도 생각나 하는 곡들이 있다면 신청곡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곡 먼저 띄워드립니다. 사만다상의 이모션.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사만다상, 사만다생, 이모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전해드리는 동안 창밖에 스튜디오 바깥의 날씨를 보니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2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날이 좀 흐리다 싶었거든요. 물론 조금 빗방울이 떨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지역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뭄 그리고 더위, 폭염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비 좀 내려라, 비 좀 내려라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는데 일단 비가 내려 한편에서는 다행이긴 한데 한편에서는 이게 적당히 와야 하는데 폭우, 좀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번 연휴 때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도 날씨 소식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특히나 이번 연휴다 보니까 나들이 계획하시면 우리 동네 날씨는 잘 알아도 목적지의 날씨는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잘 확인하시고 때때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지내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시 27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는 올드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그리고 리타 쿨리지의 Higher and Higher 두 곡 준비했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향해 책임 회피용 야당 탄압을 주장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난해 1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모습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힌 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오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잘못된 역사 인식과 언행에 대해 나라와 역사 앞에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히 사과하라고 적었습니다. 한지하 의원도 SNS에 모든 주장이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국민의힘 원칙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광복절인 오늘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이름으로 부르는 방안과 주적 표현을 대체하는 등 우리 안에 적대적 언어를 대체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의 3대 청사진은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일맥상통한다며 이 같은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적대적 언어를 바꾸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드팝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시고요. JD 사우드의 You Are Only Lonely, 스모키 러빈슨의 Being With You 두 곡 듣고 오시죠.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후가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이정후는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지난 11일 휴스턴전에서 시즌 9호 홈런을 때린 이후 3경기째 안타가 없는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2할 9푼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정후는 2회와 4회, 7회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9회 마지막 타석은 내야 뜬 공으로 아웃됐습니다. 팀도 2-5로 졌습니다. 중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AFP 통신은 적어도 20명이 사망했다고 구조대원들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곳곳에서 주택과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지진 충격으로 피해 지역의 전기가 끊겨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와 구조 작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시카 지역의 항구와 병원 건물도 지진으로 파손됐고 교회와 학교는 물론 주요 도로 곳곳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빌리 스콰이어의 Everybody Wants You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도 함께 물러나겠습니다. 연휴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평소에 모시셨던 분들 푹 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는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도 최대 15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에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단비가 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침수나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성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안성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41km 안팎입니다. 이후로 양재 나들목 진입로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8km 구간 속도가 내려

0: 수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고요?
6: 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네, 또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4: 네, 일본에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도 더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네, 미래에 대한 적극 투자 등 미래 세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고요?
6: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특히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그런가 하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5: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곡물만 바쳤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9: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입니다.
8: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0: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이어왔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1: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0: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당시 중의원입니다.
1: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바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0: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령들에게 깊은 주의를 표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기카바다 히토시 일본 아동정책상입니다.
1: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78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4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했으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중 관계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 대통령과 성공적으로 상호 방문을 했고 한중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도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4: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날씨 어떻습니까?
4: 네, 현재 이곳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흐린 가운데 약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는데요. 경기 부천시에는 시간당 50mm, 서울 구로구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남부지방은 전남 해안부터 많은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에 25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도 최고 15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고요.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비가 확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일부 지역은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28도,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1에서 4도가량 낮지만 습도가 높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는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3: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밭을 식혀줄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워낙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함께 걱정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 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0: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의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1: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2: 아우 좋죠.
1: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3: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서버 IP 공격으로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입학한 지 50년이 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5: 네, 이름과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입니다. 학생인 경우 학번, 교직원의 경우 사번도 유출된 개인정보에 포함됐습니다. 유출 규모는 서강대학교 소속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교직원까지 모두 18만 명입니다. 유출 피해를 겪은 재학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6: 그 로그인하면 학생 개인 주소나 그 계좌번호, 주민번호 여러 개인 정보가 많거든요. 거기 이제 로그인한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틀렸다고 하니.
5: 다만 서강대 측은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 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했고 서강대학교는 어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강대는 구성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네, 학교 측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5: 네, 우선 서강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통지하면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에서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강대 구성원들에게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전화나 메일, 문자를 특히 주의하고 같은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쏟아져서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면서 대체 공휴일인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은 밤사이 집중 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서초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차량들 많이 정체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광화문 출발한 행진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대한문 지나 숭례문까지 도착하면서 행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소룡빌딩 앞에서는 종로구청 입구 쪽으로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로 일가를 지나 서울역 광장까지 하위 1개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한편 잠실 우성 아파트 앞에서도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 4번 출구까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현재 양재역 방향 파고다 앞 쪽으로는 파고다 공원 앞에서는 집회 관련 무대 설치 때문에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 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이 되며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이 이제는 길게 한 번 쓰는 제도에서 필요할 때 짧게 나눠 쓰는 제도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듯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은 또 가계 소득과 지출에도 변화가 생겨날 텐데요. 중요한 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까지 고려해서 미리미리 재무설계를 해두는 방법일 겁니다.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에 맞춰 우리 집 가정경제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할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립니다.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전환 시기와 또 이거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가정에 새어나가는 돈을 잡아서 노후를 준비하게 된 40대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 답해드립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실시간으로 문자 주시는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봅니다.
0: 네, 오늘도 방송 내용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에도 맞춤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 오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 증가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전체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이 증가해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한국 증시는 상장 지수 펀드 전성시대였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ETF 시장도 흔들렸는데요.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던 ETF 순자산 규모 2개월 만에 100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순유출 기록도 나왔고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던 자산 운용사들 또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가입된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청약 저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었는데 가입자가 상당수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9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벌써 다음 달이면 종료가 되는군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을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 전환하셔야 된다. 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 걸까요?
2: 네, 그 전에 청약 통장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시중 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민영 주택 청약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특히 청약 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할 수 있어서 선택이 매우 제한적인데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신규 가입이 중단됐죠. 여전히 적지 않은 가입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청약저축 부금 가입자는 약 91만 명이나 됩니다.
3: 전환하시게 되면 좋아지는 면, 그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1.8%에서 2.4%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0: 되면 안 바꿀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안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만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 하나 짚어드릴게요. 바로 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약저축은 애초에 국민주택, 뭐 지금 말로는 이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가입 기간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만 인정이 되고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의 가입 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만 인정이 됩니다.
2: 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의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다행히 과거의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0: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런 걸다 퉁쳐서 너 청약 있어? 청약 있어? 청약저축 있어? 이렇게 해서 되게 혼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각각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더 유리할지, 일단은 전환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죠.
1: 그렇죠.
0: 그쵸.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되게 헷갈릴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좀 앞서서 주택 청약 저축 종합저축으로 한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되돌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환은 모바일이나 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 가입하셨던 은행에 가셔도 되고 다른 은행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2: 네, 그리고 혹여나 청약통장을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통장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증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약저축과 이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고요. 증여가 가능한 청약저축을 부모님께 물려받으면 명의를 넘겨받는 자녀가 꼭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가를 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주를 구성한 뒤에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이때 증여받는 자녀는 청약통장에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1: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증여가 되면 기존 가입자의 납입 인정 금액 그리고 회차 이렇게 두 가지가 승계가 됩니다. 혹여나 청약통장을 증여하실 생각이시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시기, 이번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만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이 점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긴밀한 상담 통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 들여다보고 어떤 게 재무 판단에 유리한지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 컨설팅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나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 주인공이 굿 라이프를 맞이하셨을지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환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 8살 아들, 5살 딸을 둔 40대 초반 엄마입니다. 항상 퇴근길에 YTN 라디오를 듣는데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굿머니 굿라이프가 나와서 많은 팁을 얻어갑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나도 신청해볼까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양수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귀에 꽂혀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 새 나가는 돈 잡아서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

0: 그게 딱 저였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노후가 뒷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다 보니 항상 뭔가 모르게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는 진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합니다.
1: 자, 그러면은 귀에 한 번 더 꽂히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집 새어나가는 돈 잡아서 어렵디 어려운 이 노후 준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상담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되는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내 노후도 준비하고 싶고 하는데 벌이는 똑같고 빠듯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상담 신청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실 저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청취자님의 간절한 마음에 상담 약속을 잡고 안양으로 향했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오전 반차를 또 쓰시고 상담에 나와주셨어요. 그만큼 노후 준비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안양 집 근처 카페에서 뵈었고요. 오실 때 보험 증권을 다 갖고 나와주셔서 정확한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0: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여쭤봤어요. 은퇴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바로 답이 나올 만한 질문은 아니죠.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께서는 은퇴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1: 아, 저요? 저는 일단 은퇴하면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좀 느끼고 누릴 수 있게끔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도 하고 그쵸.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좀 매여있다, 묶여있다는 좀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도 돈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2: 맞아요.
1: 여행 자금까지 노후 경비로 빼려면 이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이겠어요.
0: 그렇죠. 이렇게 막연히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시지만 막상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는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사연 주신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답을 바로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얼마 정도면 은퇴 이후에 생활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 3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막연한 금액입니다. 은퇴하면서 뭘 하면서 지낼지, 여행은 1년에 몇 번이나 갈 건지, 취미 생활은 뭘 하면서 즐길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은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1: 네, 그럼 저는 사계절을 다 누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면 엄청난 은퇴 자금이 필요하겠네요.
2: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국가 통계 포털 자료가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 그리고 적정 생활비 나와 있는데요. 최소 생활비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적정 생활비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행, 취미생활, 문화생활, 소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 생활비는 217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7만 원입니다. 여기서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이라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사실 높아지겠죠. 물가 상승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2%만 잡아서 가정을 해도요. 20년 뒤에 최소 생활비는 322만 원, 적정 생활비는 441만 원이 됩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목표 자금은 적정 생활비보다는 최소 생활비에 가깝죠.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물가가 오른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아니, 저 얼마 전에 김밥 한 줄을 사 먹었는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1,000원.
0: 그렇죠. 네.
1: 그리고
0: 맞아요.
1: 방송 프로그램이 만 원의 행복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김밥 한 줄이요. 막 7,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 줄 사 먹기도 참 겁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비를 생각하실 때 은퇴할 시점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어 있을지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은퇴 시점의 생활비는 520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할 여력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상담 이 비법 중에 하나가 소득을 늘리지 않고 지금 소득 구간 안에서 불필요한 보험료와 지출을 잡은 후에 노후 준비할 수 있게끔 그 여력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얼마나 꽉 잡은 보험료가 생길지 얼마나 많은 노후 대비를 하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제 현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청취자님의 가족 보험료의 합은 90만 원 정도였고요. 부부가 40대 초반인 점. 4인 가정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우선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볼 텐데요. 남편분은 한 달에 45만 원가량 내고 계셨고요. 이 중에 종신보험 두 건으로 34만 원, 실손의료비와 건강보험으로 11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종신보험은 각각 20만 원, 14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0: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는 뭐 연금 받는 종신보험 이런 식의 보험 이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연금으로 많이들 착각하셨어요. 하지만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2: 네, 14만 원은 또 GI 보험이었어요. 암, 뇌졸중, 급성 신경경색을 보장하는 보험이었고요. 납입기간이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정리하는 것보단 유지하는 게 유리하죠. 건강보험은 가입한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GI 종신보험에 있는 특약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정리를 좀 권장드렸고요. 대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다 넓게 폭넓게 보완했습니다. 거기에 원래 없으셨던 운전자보험을 추가했고요. 사실 운전자보험은 만 원대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0: 그리고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최고의 가성비 상품은 어떤 걸까요? 1번 종신보험, 2번 정기보험.
1: 아, 이재환 팀장님이 저한테 아까 방송 직전에 땡 어떻게 치는 거죠? 물어보시더라고요. 땡 치실 이유가 없어요. 자,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최고의 가성비 상품은 종신보험이 아닌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딩동댕. 제가 이거는 알죠. 설마 이걸 못 맞출까 봐 땡 어떻게 치냐고 물어보셨어요.
0: 너무 복선을 깔았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정기보험입니다. 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죽을 때까지이고 적립되는 금액이 있어서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어지면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보험이라고 하고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장을 받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할 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금액을 남겨주고 싶다면 정기보험으로 하는 게 좋겠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60세까지 보장하는데 5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보험료는 기존 4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장은 늘어났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떨어졌죠.
1: 그러니까 원래는 종신보험으로 20만 원을 내면서 사망보장 받던 거를 5만 원 정기보험으로 2억 원의 사망보장금 받을 수 있게끔 하셨으니까 벌써 새는 돈이 2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청취자님 그리고 상황은 또 좀 어떠셨을까요? 아내분 이야기도 좀 살펴보죠.
2: 네. 청취자님의 한 달에 38만 원 보험료 내고 계셨고요. 종신보험 한 건, 건강보험 두 건,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중 종신보험은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연금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던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권장드렸고요. 건강보험은 15만 원으로 단순히 보험료만 봤을 때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보장 내용이 중요합니다. 알맹이는 안타깝게도 사연자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먼저 12만 원을 내고 있는 종합보험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긴 했습니다만 각각 400만 원밖에 보장되지 않았어요. 뇌졸중은 1600만 원, 급성신경쇠도 1600만 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좁은 보장 범위를 중복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차라리 이 금액으로 건강하면 할인이 많이 되는 상품으로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두 번째 건강보험은 3만 원의 갱신형 암보험이었는데요. 청취자님은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가족력은 좀 놓칠 수가 없겠죠. 운전자 보험도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맞벌이이시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4만 원대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기존의 38만 원에서 20만 원

0: 8만 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맞벌이가 많죠. 사실 누구 한 명으로 가장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요즘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 두 분 모두 다 사망보험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원하셨고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원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습니다.
2: 보험금에 세금이 또 있어요?
0: 그렇죠. 그쵸?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데요. 이럴 때 부부끼리 크로스로 가입을 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게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는 아내, 수익자는 남편.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남편, 수익자는 아내. 이렇게 크로스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같은 비용을 내더라도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마음만 조금 먹으시면 되겠네요.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놓는 계약권에 대해서 그냥 우리 부부는 괜찮아요. 근데 뭐 돈 앞에서는 괜찮아야죠. 뭐.
0: 그렇죠.
2: 그렇죠. 그러려고 가장의 부재를 상쇄하기 위해서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요 사망 대비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내, 수익자, 남편 또는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아내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아끼실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 댁 가족 보험료 어떻게 설계가 됐을까요?
1: 네, 아이들 보험료 봐야 됩니다. 각각 4만 원, 3만 원이었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만기는 100세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낮을 수는 없거든요.
2: 오,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니 암, 뇌졸중, 급성신근경색 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종합보험은 정리를 권장해드렸고요.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각각 6만 원, 5만 원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늘어났지만 보장을 탄탄히 준비했다는 점에서 너무 흡족해하셨고요. 그래서 가족보험료는 90만 원이었죠. 57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아, 노후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33만 원이 된 거예요.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 상담 받은 한 번의 결과값이 우리 집 노후 대비할 수 있는 매달 33만 원의 연금 재원 확보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인걸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는 분들 계신데 상담 신청 문자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우리 집도 보장성 보험 점검 좀 해서 이렇게 연금 재원 마련할 수 있는 저축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3만 원이 어떻게 노후 대비에 아주 좋은 씨앗이 되는 걸까요?
0: 아까 청취자님께서 노후에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걸 다 연금 상품으로만 준비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두 분의 예상 국민연금액을 조회해봤습니다.
2: 네.
0: 각각 130만 원, 120만 원을 예상 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분의 합이 250만 원이니까 벌써 꽤 많은 준비가 되어 있죠.
1: 네, 맞아요. 그 다음은 퇴직연금 알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DC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DC형은 투자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어렵죠. 정확한 예측이요. 투자 수익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3%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니 각각 50만 원, 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때는 사실 항상 보수적인 시각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이유는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3%라 가정했을 때랑 6%를 가정했을 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20년 뒤 상황을 보면 차이가 꽤 엄청 크거든요. 3%일 땐 수익률이 80%입니다. 근데 6%일 때는 320%예요. 그래 투자가 잘 되지 않아 극단적으로 생각해 1% 수익률이 매년 났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정작 22%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3% 가정했을 때와는 60%지만 6% 가정했을 때와는 298%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항상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그렇군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럼 이분들은 퇴직연금에서 나올 수 있는

0: 는 분이 두분 합산해서 90만 원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뭐 퇴직연금도 중요하고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이 연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잖아요.
1: 그렇죠. 두 분의 국민연금은 250만 원, 퇴직연금은 90만
0: 90만 원.
1: 원이니 예, 합이 340만 원 정도 되겠죠.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350만
0: 이제
1: 원까지.
0: 된것 같아요.
1: 그렇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죠. 60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80세부터는 3%를 내야 합니다. 구간별로 계산해 보면 각각 17만 원, 13만 6천 원, 10만 2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가치로 약 30만 원 정도를 더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낀 33만 원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렸는데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 소득세 그리고 연금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쉬운 말로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어느 정도 노후 금액이 확보되신 분들께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권해드립니다.
0: 네, 그리고 비과세 연금도 투자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는 위험한 게 싫어. 무조건 원금 확보가 돼야 돼. 라는 분들 있으시죠? 공시 이율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원금이 확보되면서 어느 정도 이자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최저 보증 이율 확정형 상품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하는 동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처음에 적용된 이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또한 원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내고 싶어 라는 분들 있죠. 변액연금보험 권장해 드리고요. 변액연금보험은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서는 변액연금보험을 택해 주셨고요.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젊고 손해가 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2: 이대로만 대비를 하신다면 우리 처음에 우리 집 새는 돈 찾아서 노후 준비하고 싶어요 라는 취지에 딱 맞게 두 분이 걱정 없이 노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런 상담해 주시고 나면 되게 보람되고 뿌듯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님도 그런 고마운 마음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집도 전문가 도움받아서 이렇게 상담받고 보험 점검한 후 노후 대비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 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라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돈어리 상담소 이어갈게요.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청취자님의 질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876번님 보험회사에서 5세대 실비로 자꾸 갈아타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 갈아타야 되나요?
1: 5세대 실비로 갈아타냐 마냐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내 1년 의료비는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을 돌아봤을 때 의료비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은 갈아타시는 게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1, 2, 3세대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지만 여러 안 좋은 점들이 생기거든요.
2: 네, 맞아요. 5세대 실손의료비는 사용한 의료비에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를 돌려받을 수 있죠. 심지어 비중증일 경우에는 비급여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 3세대에서는 없던 할증 제도가 생겼죠.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면 청구할수록 차등제가 도입돼서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0: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냐. 그래서 이 실비보험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환 여부를 생각해 보셔라. 전문가 답변 주셨고요. 하나 더 살펴봅니다. 9606번님.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있는데요. 순환계 치료비라는 거 그것도 꼭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순환계 치료비 이건 좀 특이하게 이름이 낯설어요.
2: 네.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환계 치료비는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장, 혈전용해 치료비 등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면 기존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진단금과 수술비 추가로 얹어서 추가로 더 강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아, 이것도 그러면 개인의 가족력에 따라서 순환계 치료비까지 더 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셔야겠네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흩어져 있는 지출 잡아서 든든한 노후 자금 만들고 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 끝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샵 0945번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금융은복잡하고어렵다공감하시나요지인에게등떠밀려제대로된설명없이금융상품가입한경험한번쯤있으실겁니다이처럼잘못된금융상품판매와가입으로피해입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2021년금융소비자보호법이제정됐습니다앞으로소비자도나에게딱맞는금융상품을찾기위해충분한설명을듣고선택한다면더건전한금융문화가정착될수있습니다이캠페인은재무설계의명가키움에셋플래너와함께합니다
3: 지금시각은4시57분입니다 YTN News
4: FM삼성과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인오늘부터연휴마지막날인월요일까지전국에비소식이있습니다. 특히내일부터일요일까지남해안과지리산부근에최대200mm 이상비가내리겠고남부지방에서도최대150mm 가량비가내리겠습니다. 서울을비롯한수도권은5에서 30mm 의비가예상됩니다. 이번비가가뭄해갈에는도움이되겠지만호우피해가없도록대비잘해주셔야겠습니다현재서울의기온은 27.7도로어제보다2도가량낮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동부간선도로의정부방향사고여파가있습니다월계1교에서녹천교구간2차로에서승용차관련추돌사고가발생해서처리작업하고있습니다여파로뒤로오는차량들속도가많이내려가있는모습입니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판교에서일산방향안현분기점갓길에서화물차관련사고이후처리작업하고있습니다도리분기점부터속도내기어려운데요안현분기점까지평균속도가 85km 안팎입니다시흥요금소부터중동나들목까지다시 10km 구간밀리고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날씨와교통정보의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2: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정책국장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와 같은 민감한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4: 한국 딜을 굉장히 또 미국에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그냥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판단 영역이라며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부는 통상 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이 발생 닷새째를 지나면서 사망자가 최소 287명으로 늘었습니다.
2: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5: 무너진 건물 주변에 각국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호텔 건물 잔해 아래서 생존자 4명의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일요일 결혼식을 앞두고 실종된 아들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는 닷새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아들은 모범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실종자 아버지입니다.
5: 지난 6월 베네수엘라 대지진 당시 활약했던 베테랑 구조대원들도 합류해 마지막 희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6: 수색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잔해 아래 4명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열흘 후에도 생존자를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게 목표입니다. 베네수엘라 구조대원입니다.
5: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4일 최소 28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칼리시 등 일부 현장에선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구조보다 중장비를 동원한 잔해 제거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강진 이후 15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수색 중인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건물 밖에 임시 텐트에서 모닥불을 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6: 보관이 가능한 식품, 위생용품, 텐트, 손전등 등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임시 대피소 관리자입니다.
5: 유엔 난민기구는 콜롬비아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난민들이 이번 강진으로 더욱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 접근이 어렵거나 구호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국제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우파 성향의 콜롬비아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며 민간과 협력해 인프라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1: 중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진으로 곳곳에서 주택과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지진 충격으로 피해 지역에 전기가 끊겨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와 구조 작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 등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로를 이틀째 집중 공격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민간 표적에 대한 휴전을 제안한 거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거로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7: 러시아 국방부가 흑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해상에서 드론으로 예인선 두 척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이 서방 무기를 실은 화물선을 우크라이나 항구까지 호위했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다뉴브강 최대 항구인 이즈마일의 철도역도 밤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흑해와 다뉴브강 항구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항로로 러시아의 공세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 민간 표적에 대해 서로 공격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중재국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잠시 숨 돌릴 틈만 주는 미봉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8: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투를 멈출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입니다.
7: 러시아의 계속된 흑해 항만 공격으로 이달 들어 수출용 곡물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 역시 흑해와 아조우해 운항 선박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곡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의 교전 격화로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부셸당 $7를 넘어서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9: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흑해 곡물 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곡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미국 애틀란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밤마다 경비원 대신 로봇개가 순찰을 합니다.
2: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로봇개가 주차장과 공용 공간을 누비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수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도 연락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10: 네 발로 걷는 로봇개가 아파트 단지를 누빕니다. 주민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11: 안녕하세요. 어던티드 프로젝트의 랜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개입니다.
10: 약 200가구가 사는 이곳에는 밤마다 로봇개 두 대가 주차장과 공용 공간을 순찰합니다. 기존에는 밤과 주말마다 경비원 두세 명이 순찰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4살 주민에게도 로봇개는 이제 익숙한 존재입니다.
11: 로봇들이 보안 업무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로봇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민입니다.
10: 그런데 이 로봇에는 사람이 타고 있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자가 화면으로 현장 카메라를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로봇을 원격 조정합니다. 로봇의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현장 사람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11: 로봇 한 대마다 한 명이 배정되고 그 사람은 단지 곳곳에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개입하고 대응합니다. 브라이언 디너 로봇개 보안 회사 CEO입니다.
10: 회사 측은 로봇 도입 이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 침입 절도는 100%, 차량 절도는 75%, 차량 처리는 65%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로봇개. 미래의 아파트 경비원이 될지 새로운 감시 기술에 대한 논란을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이탈리아에서 도련당했던 100억 원대 값어치의 세계적 명화들이 5달 만에 회수됐습니다.
2: 단 3분 만에 절도를 끝낼 정도로 치밀한 범행이었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2: 복면을 쓴 남성 두 명이 창문을 넘어 미술관으로 침입합니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 미술품 세 점을 연달아 떼낸 뒤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작품은 폴 세잔의 체리가 있는 정물과 르누아르의 물고기, 마티스의 테라스 위의 오달리스크. 모두 프랑스 작가의 명화로 값으로 따지면 $1,000,000, 우리 돈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도난 발생 5달 만에 세 작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몰도바인 9명 가운데 5명을 검거했습니다. 복잡한 수사 끝에 작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브라질에서도 도난 미술품 회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한 도서관에서 사라진 마티스의 작품 8점을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발견했습니다.
8: 마티스의 작품과 함께 권총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해당 총기에 대한 소지 등록이나 허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브라질 뉴스 보도입니다.
12: 하지만 함께 도난당했던 브라질 유명 작가 포르티나리의 작품 5점은 회수하지 못해 이미 암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공사 중단이 반복되고 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 담당 구청이 대체부지 이전을 공식 제안하면서 해묵은 갈등이 마침내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근호 기자입니다.
13: 주택가 한가운데 짓담한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첫 삽을 뜬 이슬람 사원 공사장입니다. 이슬람이 혐오하는 돼지 머리까지 동원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소송전과 부실 공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사는 결국 멈춰섰습니다. 6년째 풀리지 않는 극한 갈등에 담당 구청은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중재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사원 예정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국유지와 땅을 바꿔 사원을 지으란 겁니다. 기존 예정지가 주택 밀집 지역인 만큼 부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러 해결책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구청이 공식 중재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4: 주민들 거주 공간하고
8: 연동수 대구 부고청 도시국장
14: 공간이 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일단 분리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13: 대체부지는 원래 파출소가 있던 땅이라 대로변에 있어서 주거지와 충돌 우려가 적습니다. 다만 기존 부지보다 면적이 좁은 데다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 문제도 걸려 있어 건축주 측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 이슬람 학생들이 사원을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현재 임시기초로 쓰고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이거든요. 곧 답을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구청은 제안이 수용되면 국유재산인 파출소 터를 사들인 뒤 지금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오랜 갈등에 지친 주민들 역시 이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게 파인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정체 줄어들곤 있지만 아직 지방 쪽 총정체 길이 200km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체감하긴 어려우실 텐데요.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와 감곡, 또 경북 지역인 문경사제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밀리고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영동선이나 서울 양양선의 경우 지방 방향으로는 이제 주로 경계권 중심으로 정체가 남아 있고 경계권 안에서는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한 건 발생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는 물론 2차로와 3차로까지 막혀 있는데요. 전방 상황에 보다 집중해 주셔야겠고 정체까지 집중되던 구간이다 보니 뒤쪽으로는 북천안 부근 8km 구간 힘겹습니다. 이후로도 청주분기점부터 주감 휴게소까지는 11km 구간 속도 내기 많이 어려워 보이고요. 논산 천안선 역시 논산 방향의 정체가 남풍 세와 차량 터널 그리고 논산 분기점 부근을 포함해서 20여 킬로미터 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길게 막혔다가 더 가서 당진 부근의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25km 구간 강원권 안에서만 밀립니다. 특히나 원주와 속사 그리고 대관령 일대 지나실 땐 여유 시간 주

0: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전방 조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쏟아져서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면서 대체 공휴일인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은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연휴 동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2026 K리그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주변으로 인파가 지금 몰리고 있고 차량들도 서서히 지체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현재 북부 간선도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하우골 램프에서 월릉 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 분기점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아직은 행주대교부터 월드컵 일대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후 마포대교 지나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지역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8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비 내리는 광복절이라서 그런지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천천히 우리 곁에 머무는 것 같은데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놓여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평소보다 저녁은 좀 더 일찍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노래들로 일상 채워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필 콜린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수스디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수스디오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필 콜린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인데요. 특히 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9849번님 평택에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평택은 흐린 날씨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비가 그쳤나요?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내리는 지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글스의 더 새드 카페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주말의 첫날입니다. 연휴 첫날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도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워낙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는 분들 도로 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회전 차선에 계시다가 갑자기 직진을 하거나 아니면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왼쪽 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끼어들어서 사고를 유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길거리에서 또 싸우면 우리 주말 연휴에 가족들 함께 이동하다가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조금 일찍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사고 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또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비 오니까 평소보다 속도 줄이시고 전조등 꼭 켜신 다음에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규칙 준수하면서 운전하고 계시겠죠? 네, 노래 두 곡 선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네요. 9849번님의 신청곡 이글스의 더 새드 카페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미스터 미스터의 키리에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 순회 경선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전남 광주 합동연설에서 선거가 흔들리고 지지율이 흔들리면 국책 사업이 흔들린다며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당청 일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의리 하나만큼은 자신이 가장 앞선다면서 당과의 의리를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완성했으니 사법개혁은 자신이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남탓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해마다 줄었다며 서울의 공급 절벽을 누가 만든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역시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급 속도를 높일 핵심 법안 처리에는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조금 일찍 끝내면서 노래를 세 곡 듣겠습니다. 먼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Tim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스팬다우 발레의 True 그리고 또 빌리 오션 노래 준비했어요. 캐리비안 퀸까지 함께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0: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로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청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에도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산지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현재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쪽으로 이제는 인제에서 인제 터널 사이로 정체가 남아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서종에서 화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 사이로 13km 구간 상행선이 조금 더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양재, 옥산 부근과 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와 통도사휴게소에서 양산 사이로 밀리는데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청주휴게소 부근과 안성 부근,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0: 해산 환수 방침도 밝혔습니다.
1: 일본 주요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직접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지난해 있었던 반성 언급을 뺀 채 평화와 안보를 말했습니다.
0: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잠시 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1: 광복절 연휴 내내 비가 예보됐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남부에 최고 25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0: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 IP 공격으로 유출됐습니다. 입학한 지 50년이 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주에 이어 지금은 전북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전북 연설이 끝나고 나면 전체 권리당원의 33%가량인 호남권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전북 합동 연설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0: 네, 지금 전북 지역 합동 연설회가 시작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자와 당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이어진 뒤에 호남권 전체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권은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있기 때문에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당대표 선거가 현재 바뀐 구도라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이제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 46.01%, 정청래 후보 44.53%로 김 후보가 1.48%포인트 앞서 있는데요. 김 후보는 앞서 전남 광주 합동 연설회에서 당청 일치를 통해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등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곧 개혁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자, 호남권 투표 결과 잠시 뒤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결과 발표 후 전문가와 함께 표심 분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당대표 후보들의 전남 광주 지역 순회 경선 정견 발표를 기호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새로운 민주당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8월 17일 새로운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정청래 당대표 고생했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검찰개혁 완성됐습니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맞습니까? 검찰개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이대를 탄핵할 수 있는 송영길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14개 선거구 중에 4개의 우리 민주당 지역구를 잃었습니다. 울산의 김상욱 지역구, 부산의 전재수 지역구, 충청도의 박수현 지역구, 평택의 지역구를 다 국민의힘에 뺏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서울을 지고 대구를 지고 정말 이겨올 것을 줘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국민에 대한 경고로 인식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의 기초에서 다시
5: 당 안으로 네 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모두 모아서 사통 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5: 범민주 진보 세력이 통합하고 연대하여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여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와 함께해 주십시오. 정청래가
6: 민주주의와 5.18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진숙이 5.18을 패배하면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제명할 수 없다면 어제 제가 제안했듯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0: 시키겠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공천 시비를 없애겠습니다. 공천 깨끗하게, 공천 후에도 챙기겠습니다. 그냥 공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최고위원 5위 다툼입니다. 원조 친명 김용 후보와 팀 정청래 이성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최대승 부처 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놓고 집권여당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 면면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천계에서는 최민희, 한민수,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아 후보가 당선권에 안착한 분위기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친명 김용 후보와 친청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 3천표 차 박빙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원조 친명 김용 후보는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고
4: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휘바람이 불어오면
5: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앞에서 막겠습니다.
3: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도 몸담았던 친청 핵심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 알리기 총력전입니다.
6: 이현주 의원의 합당 흔들기
5: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정령 김민석 후보 아니십니까?
3: 전당대회 막판 두 후보 간 5위 다툼은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청 과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지지층 사이에선 남은 투표에서 몰표 움직임까지 나오고 당권 주자들도 지원 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7: 이성윤 후보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입니다.
7: 분들은 다 이성윤 찍어주시거나 네 하면서 찍으면 안 됩니다.
8: 저 김민석 총리가 차에 김용 후보님을 태우고
5: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입니다.
8: 아니 그걸 굳이 얘기해야 안 돼요?
3: 이성윤 후보의 지역구 호남과 김용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 있는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남은 만큼 차기 지도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진영 대결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10: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9: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10: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9: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 대통령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가 관심입니다.
2: 당사자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광복절에도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한을 향한 걸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과 북한, 중국이 주도해 체결한 만큼 종전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사자 대화의 틀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한반도 평화와 연관된 국가들 전체를 고려한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10: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1: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앞서 당사자인 북한이 대화 제안에 응할지부터 미지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피했고 통일부도 분위기 조성에 가세했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휴전선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에 나서며 소통 창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화 복원을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에 침묵한 북한은 올해도 남북관계 언급을 피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련군 추모 해방탑을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러 친선관계를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2: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11: 최근 들어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에 곧장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2: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바쳤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3: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14: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전쟁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입니다.
13: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14: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이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입니다.
13: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14: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다카이치 사나이 당시 중의원입니다.
13: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바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14: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령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기카바다 히토시 일본 아동정책상입니다.
13: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컵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일단 본선상에서는 판교에서 청계터널, 시흥에서 중동까지 12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 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교통량이 많아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빠르게 풀리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일부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이촌동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밖에 K리그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는 다소 혼잡한 상황인데 증산로가 상암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주춤하고 있고 반대편으로도 강변북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도 하위 2개 차로 중심으로 길게 밀립니다. 강남역에서는 파고다 타워 앞에서 집회를 했던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강남대로 파고다 타워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하위 1개 차로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는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외곽 구리 쪽으로는 정체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뒤에 토요일 더 클래식 슬기데이. 대한독립 만세! 뒤에 토요일 슬기입니다. 예, 8월 15일.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들려드린 곡은 아리랑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노브스 콰르텟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 4중주단이죠. 2007년 한예종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이 결성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미량 아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리랑 아리랑 아 진도 아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미량 아리랑이 예 여러분 아시죠? 예 불러보세요. 김동훈이 작곡한 신 아리랑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진도 아리랑 오리엔탱고의 연주입니다.

김동진이 작곡한 신아리랑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진도아리랑 오리엔탱고의 연주였습니다. 뒤에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4007님, 슬기님, 더워도 너무 더워요.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은 점점 더워지고 에너지 사용 다변화로 공기가 깨끗해진 덕분에 태양볕이 더 강렬하게 내리쬐어 바닷물을 펄펄 끓여서 앞으로는 여름이 계속 이렇게 더울 거래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면 대체 지구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더위가 100년 전에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지금 119년간 만에 찾아온 더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 기상청 관측 이래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길래 그럼 100년에 이 무더위가 있었다는 걸까? 아니면 그땐 관측이 잘못됐던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38도가 넘어가는 게 100년 만에라고 하는데 야, 입추 지나고 다행히 좀 낮아졌지만 입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입추에 이 정도 날씨도 굉장히 몇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거든요. 왜냐면 이게 데워진 만큼 얘가 차갑게 식으려고 그러거든 이게. 결국 이게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어? 야, 참.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의견도 이 논문을 찾아보거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사실 이건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의 주기에서 당연히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이 날씨에 화가 나니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날씨가 왜 그럴까 이러면서.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예. 룬님, 이건 부르는 가수들이나 관객이나 웃음찾기 대전 같네요. 슬디, 피자 여전히 만들어 드시나요? 하시면서 지난주 실황 버전으로 들려드렸던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을 듣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계속 야옹야옹 하는 거니까 미야옹 하면서 근데 웃음 참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 저는 웃음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봤거든요. 이 공연을 하는 거를. 그냥 뭐 네. 저럴 거면 그냥 고양이 소리를 틀어놓는 게 뭔가 이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피자를 여전히 만들어 먹냐고. 피자 만들어 먹죠. 제가 막 계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피자 만들어 먹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더워서 만들어 먹기도 귀찮고요. 예. 그냥 빨리 면이나 삶아서 이렇게 뭐 부어 먹고 하는 거죠. 2055님, 슬리, 더위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즘입니다. 더운 시기 취미 생활은 어떠세요? 심리학에 의하면 취미란 기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취미. 둘째, 생각 없이 할수 있는 취미. 셋째, 몸을 힘들게 할수 있는 취미. 슬디는 이세 가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요? 뒤에서 옆 사람 신청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취미, 생각 없이 할수 있는 취미, 몸을 힘들게 할수 있는 취미. 저는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감정을 소모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 오랫동안 봐서 몸이 힘듭니다. 예. 애니메이션을 한 50편을 한 자리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눈물도 흘렸다가 웃었다가 감정 소모되고 어떤 편은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아픕니다. 농담이고 이렇게 취미가 왜냐면 몸을 쓰는 것과 이게 생각을 쓰는 것과 또는 나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취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생각 없이 할수 있는 취미라는 건 생각이 없다기보다 이렇게 몰두해서 그냥 빠져드는 거죠. 퍼즐을 맞추기나 레고 같은 거는 생각 없이 그냥 그걸 하는 거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 레고 해보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조카를 위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다가 있고 프라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로봇 사놓고 본인이 하다가 에이 하면서 안 만드니까 삼촌이 해줄게 하면서 저도 하다가 아우 이거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막. 근데 웃긴 거는 조카를 위해서 사줬는데 요새 보면은 제 친형이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져서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아 8005님 슬리 평범한 한 주였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슬기데이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슬기데이 들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기분 좋게 보낼게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퓨어보이스님 진짜로 젊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한대요.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타고난 대식가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저 먹는 거 보면 놀라거든요. 근데 요즘은 놀라는 포인트가 달라요. 전에는 와, 그 많은 걸다 먹어? 였다면 지금은 와, 그거 다 먹으면 소화가 돼?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슬디도 젊을 때 맛난 거 많이 드세요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소화죠. 진짜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는. 제가 그 먹방 유튜버라는 유명하신 분하고 이제 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여럿이서. 와, 그, 저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분의 생일이어서,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한 열댓 명이. 생일 축하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만난 게 저녁 6시거든요. 가득 차 있었어요, 이 테이블에. 음식이. 그걸 다 먹고, 치우고, 한 번 더 2차로 쫙 깔았을 때,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 하고 끝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또 음식이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테이블이 꽉 차게 음식이 한 4번? 4번이 차고, 마지막에 케이크와 디저트까지 먹는 걸 보고, 집에 간게 새벽 4시 정도니까, 6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먹었거든요.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정말 잘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드시면 좋은 거죠. 소화 잘 되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해서. 뿌띠뿌띠님. 매미 소리가 안 나야 여름이 다 간다고 했는데 매미 소리는 여전히 한창이네요. 오늘 계란찜을 했는데 살짝 짜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박볶음이랑 밥을 비벼 먹었어요. 들기름 추가해서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매미 소리에서 호박 비빔밥이 됐군요. 네. 좋아요. 이런 얘기들, 먹는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본인의 어떤 이런 거죠. 레시피. 이런 거 보내주셔도 저희가 딱 듣고 맛있어 보이면 해먹는 거고 그런 거죠. 아니면 또는 본인이 먹었던 맛집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맛집 공유도 되고 저희 두더클은 어떤 여러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SY님. 저녁 공기가 어제와는 많이 달라요. 기온이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예술의 전당 2026 국제음악제 프로그램이 좋아요. 개막과 폐막 공연은 이미 예매했어요. 시간이 되면 이 음악제 모든 공연을 보고 싶어요. 오늘 문성욱 부장님 방송 너무 잘하셨어요. 부장님은 좋아하시는 일이 직업이라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지난주에 토요 매거진 월간 예술의 전당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 나오셨죠? 우리 전당에서는 매달 새로운 분이 오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나머지 공연장들은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신데 전당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계속 다른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 만나는 그런 느낌인데 각자의 또 그런 느낌들이 다 다르셔서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다 좋네요. 자, 듀엣 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의 옆사람, 이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핀커스 주커만 바이올린, 로열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0: 소프트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8월 15일 토요일 실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시벨리우스가 34살 때 작곡한 핀란디아는 조국을 그린 곡입니다. 작곡 당시에는 핀란드는 눈을 뜬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죠.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시벨리우스는 러시아 제국의 언론 검열에 저항하는 언론사의 기념 행사를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곡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연주 금지를 당했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이 곡의 제목을 바꿔붙이며 끊임없이 연주했고 1920년 핀란드 독립 이후 이 곡은 핀란드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소나기와 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층 누그러들었습니다. 현재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에 50에서 150mm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더위는 주춤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한낮에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이제는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안성 부근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만 차량이 밀리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춘천 부근과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11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가는데 서평택 부근과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전체 권리당원의 3명 중 1명이 몰린 호남에서 승부가 펼쳐집니다.
2: 서울 경기 지역과 더불어 핵심 승부처 중 하나로 전통적 지지층에 집중된 곳인 만큼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3: 네, 민주당 순회 경선이 열리고 있는 전북 합동 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이제 잠시 뒤면 호남의 표심이 공개되죠.
3: 네,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까지 끝나면서 합동연설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최종 집계하고 확인하는 개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모두 무대를 주시하면서 호남 표심의 향방을 기다리게 됩니다. 새 후보는 나란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자신이 호남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전남 강진군이 처갓집인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인사드립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 추진력과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5: 이 호남의 자랑스러운
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5: 새로운 정치 중심을 세워주시겠습니까?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 동부와 서부의 대화 협력도 인구 소멸과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3: 정청래 후보는 당원 주권과 검찰 개혁 등 자신의 대표 시절 성과를 앞세우면서 강력한 개혁과 추진력으로 호남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 호남의 아들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찰 개혁에 이은 사법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설계해왔다며 당청 일치를 바탕으로 호남의 대형 국책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2: 네, 호남 경선이 사실상 승부처로 꼽히고 있죠.
3: 네, 먼저 전체 권리당원의 32.9%, 3명 중 1명이 호남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회 경선을 치른 지역보다 더 많은 당원표가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겁니다. 현재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6.01%, 44.53%고 송영길 후보는 9.47%입니다. 1위 김민석 후보와 2위 정청래 후보의 차이는 1.48%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3천여 표 차이로 두 후보가 맞붙는 상황에서 51만 명가량의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표심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결과가 당권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선출하는데 현재 누적 순위는 1위 최민희 후보, 2위 박선원 후보, 한민수, 서미와 김용 후보까지 당선권입니다. 그런데 5위 김용 후보와 6위 이성윤 후보의 격차가 1%포인트도 되지 않아 순위가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쟁은 내일과 모레도 이어지는데요. 내일 경선이 열리는 서울 경기엔 권리당원의 38.3%가 몰려 있어서 오늘 만들어진 격차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최종 선거 결과에는 전체 권리당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까지도 초박빙 승부가 이어진다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을 가를 변수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의 박빙 승부 속에 호남 당원 표심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 한편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먼저 가장 뜨거운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면은 호남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당원 비중이 전체 33%나 차지를 합니다.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가 아니냐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 51만 명이에요. 네. 내일 발표하는 게 서울, 경기 거기 59만 명. 인천은 이미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발표가 끝났고 인천선 김민석 후보
8: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7: 오늘 호남이 결정적인 그 승부처가 될 겁니다 아마. 워낙 이제 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호남은 주로 지금 일반적인 전망은 일반적인 분석은 호남은 좀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고 아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특히 서울 서울은 좀 정청래 후보가 이 강성 권리당원이 더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예. 많이 해요. 아무튼 근데 오늘 호남에서 얼마나 표차를 벌리느냐가 김민석 후보에게는 관건이고 이제 호남에서 이제 표차를 벌리고 이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에서 이제 설령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벌려놓은 표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전략입니다. 호남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뭐 잠시 후에 발표될 건데 미리 얘기하는 게 좀 뭐하긴 합니다만 김민석 후보가 예상보다 큰 표차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호남의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긴 낮은데 낮은 투표율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 볼 수는 없겠죠. 호남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게 좀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다 하더라도 또 ARS 투표가 있어요. 예. 호남에는 이 권리당원들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편이에요. 그럼 ARS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은 게 꼭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볼 근거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제 조금 이따 발표할 텐데 전반적으로는 호남에서 표차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합니다. 그게 특히 당원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가. 예. 이쪽이 아마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예요. 권리당원들이 강성이 많다고 합니다만 권리당원 중에서 모두 강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강성 권리당원 이게 하나 이제 관용어처럼 이제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예. 않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단계는 물론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 한 몸이다.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미 이제 그런 프레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번 명청대전이라는 이 전당대회에 그 사실 관통되는 그 프레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여전히 그러한 프레임이 작동한다면 작동할 것이고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2: 예. 예. 이준우 대변인은 오늘 호남권 승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9: 저는 호남권을 다 이제 뭉뚱그려 보기보다는요. 좀 전북하고 전남 광주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 도지사
8: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9: 그때 이제 그 공천 받을 때 정청래 당 대표가 굉장히 좀 위원 부담을 감수하면서 아주 소란스럽게 해서 이원태 후보한테 공천을 줬었어요. 그 당시에 친명 후보 안호영 의원과 같이 이제 경쟁했었는데 결국은 친청 후보인 이원태 후보에게 공천을 강행해서 몰아줬었고요. 그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안호영 이제 의원과 김광현 그 당시에 현직 도지사가 연대해가지고 붙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원태 도지사 이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청래 후보가 공천을 준 이원태 후보가 이겼고 그 조직이 만약 이번에 그대로 가동된다 그러면은 이번 전북에서는 조직력이 상당히 발휘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례가 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전남 광주에서는 800조 호남 반도체 이게 엄청난 큰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호남에서 확 앞서가는 그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김민석 후보에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김민석 후보에게 확 앞서가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호남 반도체 이 얘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 큰 뉴스거리가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전력망이라든가 용수 공급망, 송전망 이런 것들 엄청난 이제 투자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호남 반도체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들면서 기대감이 더 꺼지면서 거품도 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전남 광주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몰표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투표율 낮으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좀 많이 투표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도층 평범한 권리 당원들은 좀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성 지지층이 정치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통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김민수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아주 박빙 차이로 승리를 하지 않겠는가 종합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압도적인 승리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1: 예, 박빙일 것 같다. 그 생각보다 이제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승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지금 서울 경기 지역보다 10% 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7: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 말이죠. 전북과 전남이 이제 뭐 지방선거 말씀 쭉 하셨는데 예. 저는 큰 추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남에서 말이죠. 전북도 그렇고 전남, 광주, 특별시도 그렇고

0: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이 정청래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운명 공동체다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크게 노선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균열 같은 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균열이라기보다도 적어도 김인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는 당정관계가 좀 긴장관계 같은 게 간혹 이슈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고 보겠죠.
1: 예.
0: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인석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나중에 ARS 투표도 좀 봐야 돼요. ARS 투표를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자들이 좀 많이 호응이 빠른 편,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고 이 투표율이 낮은 것 자체가 생각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지도 예. 않아요, 지금. 전북이 35.22%고 전남이 광주 전남이 지금 37.63%니까 큰 차이는 아닌 겁니다. 크게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차 때문에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많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볼 근거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서울과 호남 지역 당원 투표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3: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호남보다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금 부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집중이 들어온다고 해서 쫓겨나는 세입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곳이 서울인 곳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1: 예.
3: 그걸 본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자산에 피해를 입고 내가 직접 불편함을 겪고 내가 손실을 본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을 지지를 할까? 더군다나 이제 김민석 후보는 어떤 컨셉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자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 예.
3: 쓴소리를 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지키겠다 하니까는 지금 이재명 정책, 이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들 그대로 지금 스탠스로 가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썩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은 더 정권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김민수 후보에게 지지를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보면은 단일 종목 네번째 ETF 이거 만든 사람 책임을 져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1: 예.
3: 부동산 문제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 지금 현재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부동산과 주식 등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는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안기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4: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의 박빙 승부 속에 호남 당원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앞서 대담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에 위치해 있는 비구름이 내일 아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춘천 부근,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이 밀리는데요. 서종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장수에서 중동까지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1시간 넘게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반대편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다시 중동에서 송내 사이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몰도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직접 이 곡을 만들고 조국의 이름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 중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이었죠. 지금도 인구는 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몰도바 출신의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이 곡을 만들어 연주하면서 많은 이들이 몰도바라는 나라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월드뮤직 음악가들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곡의 제목을 자신의 출신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음악 애호가들이 그 곡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명도 알게 되는 거죠. 방금 들으신 몰도바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곡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표정을 보니
1: 네,
0: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표정이 지난달과 다릅니다.
1: 잘 쉬고 왔습니다.
0: 어디로 네. 가셨어요? 뭐 아들과 가족과?
1: 네, 방학이어가지고 아들이 네. 뭐 롯데월드도 가고 네,
0: 이 더운 날씨에
1: 네,
0: 아들을
1: 가야죠.
0: 위해
1: 네, 그래서 잘 쉬고 왔어요.
0: 다행입니다.
1: 네, 네.
0: 자, 7월에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1: 네, 그럼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0: 좀 들어갔는데
1: 네네.
0: 기자님들도 공연을 함께 좀 보셨어요. 그런데 뭐 보이지 않는 지휘자 조성진, 세계 최고 앙상블을 조율하다. 조성진이 차려낸 실내악 성찬 등 기사 제목들만 봐도 당시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모두의 클래식은 영화 음악을 또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1: 네.
0: 늘 그렇듯이 로비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황홀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1: 야.
0: 네, 그리고 여름방학 아카데미도
1: 네네네.
0: 아주 뜨거웠는데 그 춤추고 노래하는 여름 강좌와 와사비 배워
1: 네.
0: 공방에 놀러와 기억나시죠?
1: 와사비.
0: 네, 팝업 전시가 진행됐는데 와사비 배워 인형이 정말 빛의 속도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1: 야.
0: 저도 가까스로 하나를 겟했는데
1: 아들을 위해
0: 오늘 갖고 왔어요. 네.
1: 이건 또 와사비 되게 아니네요.
0: 와사비 배어인데 이름이 아몬드 봉봉입니다.
1: 네. 정말 아몬드 봉봉처럼 아몬드 박힌 것처럼
0: 네, 하나 남은 거 제가 갖고 왔고 네, 선물은 못 갖고 와서 죄송해요.
1: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BAC 투어는 저희 또 YTN의 지난주 토요일 컬처 인사이드에도 소개가 됐어요.
1: 그래요?
0: 혹시 못 보셨네요.
1: 못 네. 봤습니다. 네.
0: 뉴스에 보도가 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1: 네.
0: 그만큼 또 값진 7월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1: 정말 네. 뜨거운 7월을 아주 뜨겁게 보내셨네요.
0: 네, 맞습니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1: 이야, 네. 대단합니다. 자, 8월 15일
0: 네.
1: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 뭔가요?
0: 네, 8월에도 아주 특별한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일에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입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흐가 살았던 시대의 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김유빈 씨는 2022년에 ARD 국제음악 콩쿠르 플루트 부문에서 또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분이시고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또 종신 수석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을 거친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은빛 플루트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우드 플루트를 들고 무대에 올라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고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지휘자이신 리처드 이가가 하프시코드를 또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크 첼리스트 강지현 씨까지 함께 합니다. 프로그램까지 또 특별한데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1: 이게 지금 고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옛날 플루트로 하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야, 이게 우드 플루트. 네. 저도 공연을 보면서 저 본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0: 네.
1: 이 김유빈은 현대 악기와 고악기를 모두 다루는 연주자라고 하는데
0: 네.
1: 이번엔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리처드 이가와 함께
0: 네네.
1: 고악기 연주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거 직접 가서 보면 재밌겠네요.
0: 네, 그럼요. 또 저희 공연장이 고음악의 대가이시죠. 필리프 헤레베어 선생님께서 원더풀을 외쳐주셨던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음악 그 특유의 섬세한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에는 또 우드플루트와 하프시코드, 바로크 첼로까지 함께 하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그 소리의 결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진짜 공연장의 울림이 이런 고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0: 네,
1: 그럼요. 생각됩니다.
0: 맞아요.
1: 왜냐하면 고음악 악기들이 지금 악기들보다 울림이 많이 작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이게 울려주지 않으면
0: 그렇죠.
1: 잘 안 들리죠.
0: 그럼요.
1: 이런 악기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소리도 현대 악기와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음악?
0: 고음악은 저희 공연장에서 자주 연주가 열려서 저희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 우드플루트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1: 들어는 봤는데.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플루트가 목관 악기로 분류되는 이유도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였기
1: 맞죠,
0: 때문인데
1: 맞죠.
0: 김유빈 씨가 부전공을 정해야 할 때 옛 악기를 선택을 하셨대요.
1: 네.
0: 그래서 우드플루트를 접했는데 현대플루트와 너무 달라서 조금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현대 플루트가 좀 반짝반짝 빛나고 좀 선명한 소리라고 하면은 우드 플루트는 훨씬 따뜻하고 깊은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거의 뭐 우리나라 대금 같나요?
0: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1: 대금 같은 느낌.
0: 네, 대금이 아주 핏한 것 같네요.
1: 진짜요?
0: 네네.
1: 그렇겠네. 목관이니까.
0: 네, 맞아요.
1: 궁금합니다. 그럼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고 했는데. 이런 곡을 연주회장에서 듣기 쉽지 않습니다. 바흐음악 좋아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러 오시겠네요.
0: 아무래도 고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이 플루트가 가장 사랑받던 시대의 바흐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또 리처드 이가가 이 고음악계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0: 정도로 고음악계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그의 하프시코드 연주를 직접 들으실 수도 있고요. 바로크 첼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또그 연주까지 더해져서 이세 악기가 함께 만드는 바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바로크 첼로도 첼로랑 다른가요?
0: 약간 모양이 다른데요. 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목가적인 색채가 좀더 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로크 소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아, 일단 활이 많이 다르네요. 활이.
0: 네. 보시고
1: 아.
0: 계시는군요.
1: 예. 오,
0: 네.
1: 찾아보니까 재밌네요.
0: 네, 맞아요.
1: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이런 악기들의 묘미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자, 다음 소개해 주실 공연은요?
0: 네,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는 스위스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가 이 부천아트 센터의 파이프 오르간과 만납니다. 현재 로잔 생프랑스와 교회 수석 오르가니스트이자 로잔 고등음악원 교수이시고요. 지금까지 800회가 넘는 연주를 해온 또 음악가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소개할 때 음악 이야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 네.
0: 한번 맞춰보세요.
1: 이
0: 뭘까요?
1: 사람을 소개할 때
0: 네.
1: 음악 말고
0: 네.
1: 뭐 어떤 외모가 특이한가요?
0: 아, 아닙니다. 바로 양말이에요. 양말. 네.
1: 양말?
0: 왜냐면 리게티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실 때 오르간 슈즈를 신지 않고 양말을 신고 연주를 하신대요.
1: 불편하시구나.
0: 그래서 아무튼 팬들에게 양말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쩔 때 자세히 보시면 양쪽 양말 색깔이 다를 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은 양말의 짝을 맞추는데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그냥 지피는 대로 신었다?
0: 네, 근데 이 말부터 벌써 너무 예술적이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부천 아트센터 공연에서는 과연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고 등장하실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색깔이 다르면은 또, 왜냐면 오르가니스트 연주하는 게 발이 보이다 보니까 발로도
0: 네.
1: 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양말을 신고 하시는데 양말이 색깔이 다르다.
0: 다를 수도 있다. 네, 놀라지 마셔라.
1: 그러니까
0: 네.
1: 계획된 건 아니고요. 벌써 그냥 그런 게 중요하냐.
0: 네,
1: 연주가 중요한
0: 그렇죠.
1: 거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 바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까지
1: 오.
0: 오르간 음색으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와, 카르멘을 또 오르간으로 들어보는 거는 좀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1: 오르간은 사실 진짜 엄청나게 웅장하니까요.
0: 그럼요, 그럼요.
1: 야,
0: 그렇죠.
1: 어떻게 들릴까 궁금합니다.
0: 네.
1: 이게 오르간이 있는 부천 아트센터라서 기획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르간이 있는 연주장이 많다고 해도 또
0: 네.
1: 부천 아트센터는 좀 다르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그럼요. 저희 공연장에는 캐나다의 카사방 프레르사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좀 신기한 게 리게티 선생님께서 파이프 오르간을 악기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르간마다 품고 있는 그런 음색과 개성이 좀 다르고
1: 네.
0: 그 소리를 조합하는 연주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음악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저희 부천아트센터의 오르간은 4,576개의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완전히 동일한 악기는 국내에도 해외에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이베타 압칼나 오르가니스트 공연을 저희 공연장이랑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해서 현장을 찾아봤는데 진짜 확실하게 달라요.
1: 전혀 다른가요?
0: 네, 근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같은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해도 이 공간과 악기에 따라서 아,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구나 싶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궁금하네. 그럼
0: 네.
1: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는 그 공연장 가서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그렇죠.
1: 리허설을 꽤 많이 하겠습니다.
0: 리허설 메모리 시간이 거의 하루 잡으시는 것 같아요.
1: 그죠? 왜냐면 여기 와서 이걸 해야 되니까.
0: 네.
1: 자기 집에 이걸
0: 아,
1: 가지고 올 수가
0: 그럼요.
1: 없으니까.
0: 다 스탑 조절하시고 하시는데,
1: 그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떠셨어요? 오르간의 이두 가지를 들어보시면서 오르간의 매력이 또 있다면요.
0: 일단 오르간 매력은 굉장한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1: 네네.
0: 진짜 악기의 제왕님이시다.
1: 아, 오르간이.
0: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악기가 다 훌륭하지만 저희 악기의 경우에는 4천 개가 넘는 파이프가 이 공연장 전체를 울리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잖아요. 음흠.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스탑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아트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오르간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왜 모차르트 선생님께서 오르간을 악기의 제왕이라고 표현했는지 점점 더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늘 막 웅장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간에는 약간 클라리넷 소리도 나고 오호. 오보에처럼 좀 몽글몽글하고 좀 평온한 음색도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23일에 직접 오셔가지고 부천아트센터에서 이 악기의 제왕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와,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피아노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네. 오르간은 그냥 큰 오케스트라네요.
0: 네, 큰 오케스트라.
1: 재밌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오르간 말고 소개해 주실 공연이 또 있을까요?
0: 네,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인데요. 26일 오전 11시에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가 또 하반기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상반기에 저희 세 차례 공연이 모두 90%가 넘는 좌석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시리즈인데요. 따뜻한 연주와 친근한 해설을 들려주는 이 피아니스트 박상욱 씨와 함께 이번 8월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우현 씨가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오전에 깊고 부드러운 클라리넷 선율과 함께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와, 오전 11시 공연이군요. 브런치 네네. 콘서트. 이거 피아니스트도 이게 참 손이 풀릴까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아침 일찍 오세요.
1: 그죠? 엄청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고.
0: 네네.
1: 브런치 콘서트 얘기해 주신 적 있는데 저녁 공연과 또 다른 매력들이 많죠?
0: 네, 아무래도 저녁 공연은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오전 11시 공연은 뭐 클래식으로 좀 하루를 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저도 역시 일이기는 하지만 브런치 콘서트 지원을 마치고서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점심이 유난히 더 꿀맛입니다. 아무래도 이 클래식 소스를 뿌려 먹는 듯한.
1: 맞나요, 그거? 아침부터 고생해서 맛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일하시는 분들도 브런치 콘서트 하려면은 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출근이 원래 만약 9시로 치면 이거 9시 갔다가 늦잖아요.
0: 네. 빠르게 출근하죠.
1: 아하.
0: 그래서 예. 맛있었군요.
1: 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형주 대리인 생각이 아니고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뭐 부천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는 워낙 유명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0: 네. 맞아요. 그래서 회전문 관객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로비에 나와서 보면 뭐 또 오셨어요. 뭐 오늘은 자리 어디세요. 뭐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네.
0: 다른 지인분들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아, 그렇죠. 이건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0: 네네.
1: 또 끝나고 밥도 먹고 네. 그때 마실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자, 또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그다음 공연은 저희 부천아트센터 후원회와 함께하는 무료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입니다. 지난 5일에는요. 부천시립합창단이 일상의 쉼을 주제로 약 200명이 훌쩍 넘는 관객분들과 또 함께했고요. 다가오는 19일에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산책이 또 부천아트센터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무료 공연인 거 아시죠? 그래서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 이렇게 공연장에서 무료 공연을 해주면 정말 가서 좀 보십시오.
0: 네.
1: 그러면서 그 공연장의 생김새, 울림, 연주자 또 많이 알아보시고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런 공연을 나눠주시는데
0: 네,
1: 안 보면 됩니까?
0: 진짜 많이들 오고 계셔서
1: 그죠?
0: 네, 청취자분들도 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이런 기회는 다 봐야죠.
0: 네.
1: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단한 전통예술단인데요. 음악은 마음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책이라는 공연으로 전통음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 아, 산책.
0: 네네, 산책.
1: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럼 이걸 악기를 연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0: 네, 악기를 연주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악기를 가지고
1: 네.
0: 이제 연주를 해주실 거라서
1: 그럼 이분들 다 외워야 되는 거네요?
0: 그러시죠. 네, 그래서 엄청난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셔서
1: 네.
0: 저희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1: 전통 악기면은 다 국악기 쪽
0: 네네네, 맞습니다.
1: 그런 것도 이렇게 부천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군요.
0: 네, 그럼요. 저희는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1: 자, 지난달에도 강좌와 투어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와사비 베어 같은 그런 강좌 투어.
0: 네네.
1: 8월도 있습니까?
0: 네, 8월에는 일단 춤추고 노래하고 뭐 와사비 배와 함께했던 그런 여름방학 특집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고요.
1: 네.
0: BAC 투어는 8월에도 계속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YTN 뉴스에 소개가 됐잖아요.
1: 네.
0: 원래는 빠르게 매진이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젠 더 정말 빛의 속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네네. 더 빨라졌다?
0: 네, 진짜 순삭이거든요.
1: 아.
0: 그 공연 투어도.
1: 이게 아무래도 이 자녀와 함께
0: 네네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서
1: 아, 그러면
0: 네.
1: 사실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그럼요.
1: 우리 대리님도 이제 아들을 키우시니까 공연을 보러 갈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단 아들을
0: 그렇죠,
1: 위한 공연을
0: 그렇죠.
1: 영화도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다 아들이 보는 지금 몇 살인가요?
0: 지금 5살입니다.
1: 아, 이 어떠세요? 5살이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까?
0: 장단점이 있는데
1: 예.
0: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는 5살이라고 말대꾸도
1: 네.
0: 하고
1: 네.
0: 네 나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따라하고
1: 네네.
0: 이런 모습들이 참 귀여운데 초등학생이 되면 또 다른 귀여움이 있지 않을까.
1: 아, 저는 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또 아이들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무
0: 맞아요.
1: 엄마 아빠 할 때 너무 좋다가
0: 네네.
1: 이제 4살, 5살 되면서 말을 안 하는 게.
0: 네, 그렇죠.
1: 이런 것도 있고.
0: 네,
1: 참. 또 이제 나이 들면 말 좀 해.
0: 네, 되는... 말을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0: 네.
1: 거죠.
0: 네.
1: 말 걸 때는 그만해라 그러고 말 안 네. 하면 말하라 그러고.
0: 그러니까요.
1: 참 재밌습니다.
0: 네.
1: 자, 어쨌든 우리 뒤덮글 토요 매거진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라는 시간이
0: 그렇네요.
1: 벌써 이렇게 흐른 거예요.
0: 그렇네요.
1: 야, 시간이 이게
0: 빠르네요.
1: 너무 빠릅니다. 예, 어느덧 꿀팁 정보가 네 번째인데
0: 네네.
1: 이 4회차 질문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0: 네.
1: 주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0: 아주 중요하죠.
1: 네, 이게 공연을 보러 가실 때 보통 뭐 걸어서 가실 때도 있지만
0: 네.
1: 먼 공연장인 경우 차를 가져가시니까
0: 네네.
1: 공연장 주차가 만석일 때 과연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0: 네.
1: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0: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공연장 주차장이 만석이다.
1: 네.
0: 만석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바로 옆에 저희 중앙공원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1: 아, 네.
0: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시청 주차장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공연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싶으시면은 중앙공원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0: 여기는 주차 할인은 적용받기 어렵고
1: 네.
0: 그래도 1일 최대 요금이 4,000원이니까요. 좀 공연장 주차장이 혼잡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때 이곳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1일 최대 요금 4,000원이요?
0: 네, 맞아요. 저렴하죠.
1: 4만 원이 아니라 4,000원.
0: 4,000원입니다. 네.
1: 그럼 부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연을 보면 티켓으로 무료인가요?
0: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1: 네.
0: 공연을 보시면 1,000원이시고
1: 1,000원.
0: 네, 주말에는 무료이십니다.
1: 아, 공연을 보면요?
0: 아, 공연은
1: 안 봐도요?
0: 안 보셔도 주말에는 무료입니다. 아, 그럼 또 주차장이 더 꽉 찰 것 같은데.
1: 아, 무료라고 하니까 공연
0: 네.
1: 안 봐도 사람들이 될까 봐.
0: 네,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1: 그 주차장 자체는 넓은가요?
0: 넓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1: 그치.
0: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차요.
1: 맞죠.
0: 그래서 네. 그게 조금.
1: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서울에도 공연 보러 가면 주차가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결국 이게 안 가져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0: 저희는 1,000원이다.
1: 야, 여기 부천센터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한 건 이거죠. 이게 보통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가져가지 않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급해요.
0: 네,
1: 7시 5분이면 6시 반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여기 꽉 차 있거든.
0: 네, 네.
1: 못 가거든. 그럼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0: 네.
1: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주차 자리가 어딜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0: 아, 근데 이 자리는 아마 가장 빨리 찰 것 같아서
1: 그렇겠죠. 여긴,
0: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1: 그럼 여기는 뭐 4시에 차겠죠. 7시 5분이면.
0: 그래서 네.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올라가시고
1: 네, 네, 네.
0: 주차하시는 분은 좀 늦게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제가 그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1: 중요하죠.
0: 네, 일단 콘서트홀 공연을 보신다면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1: 네.
0: 그러면 6번 그리고 8번 기둥이
1: 네.
0: 보이실
1: 6번,
0: 겁니다.
1: 8번 기둥.
0: 네, 그쪽에 그 콘서트홀로 바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1: 에스컬레이터.
0: 네, 가장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공연장 공연을 보신다면 조금 또 다른데
1: 네.
0: 지하 주차장이 일반 통행이기 때문에
1: 일반 통행.
0: 오른쪽으로
1: 두 번
0: 꺾으셔가지고 쭉 들어오시면 왼쪽에 27번 기둥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앞 출입문으로 돌아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소공연장이 있어요.
1: 아하.
0: 그래서 여러분 6번, 8번, 그리고 27번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1: 네네.
0: 여기가 모두 핫한 자리라서

0: 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1: 그러니까 우리 대리님도 차 타고 다니시나요?
0: 네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0: 또 오늘 이걸 위하여
1: 또
0: 제가
1: 그,
0: 또
1: 설명하기 위해
0: 네.
1: 오른쪽으로 두
0: 아,
1: 번,
0: 두 번.
1: 6번, 8번 이렇게
0: 네. 해봤죠, 미리
1: 고생하셨네요.
0: 또. 네.
1: 이런 꿀팁 이거 고생만 시키네 이거. 아
0: 6번,
1: 진짜.
0: 8번, 27번.
1: 야, 아무튼 이제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부천 아트센터 주차장은 6번, 8번, 27번입니다.
0: 네,
1: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0: 네.
1: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이 동수를 찾듯이 6번, 8번, 27번.
0: 네, 맞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0: 네.
1: 아, 참 이렇게 항상 열심히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1: 저희가
0: 네.
1: 죄송하네요.
0: 아니,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1: 네.
0: 6번, 8번, 27번.
1: 아, 그렇군요. 아, 여기가 바로구나.
0: 네,
1: 아,
0: 바로 여기구나.
1: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 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였고요. 아, 오늘도
0: 네.
1: 정말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하고
0: 네.
1: 매번 오셔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네.
1: 참 편안하고
0: 아,
1: 좋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1: 감사합니다.
0: 네,
1: 무더위
0: 와서 너무
1: 계속되고
0: 좋아요.
1: 있는데 이 건강 잘 챙기시고
0: 네.
1: 좋은 공연 소식 또 들고 9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는 8월 22일 부천 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디장조 중 사막장 김유빈의 플룻 앙상블 오브 도쿄 연주입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15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는 말년의 6곡의 교향시로 구성된 나의 조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집의 6곡은 각각 체코의 역사와 자연을 그리고 있죠. 스메타나는 프라하 혁명에도 참가하는 등 애국적인 면모를 지닌 작곡가인데요. 그의 작품집 나의 조국도 민족적인 색채를 짙게 보여줍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에서 몰다우,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믹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광복절에 보내드린 슬기데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뒤에 더 유슬기였고요. 인텔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덕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는 밤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아침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시간당 20에서 최대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우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양방향 전 구간 정체가 풀리면서 소통이 원활해졌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밀리는 구간은 없는데요. 다만 이천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인천 가는 길 둔내터널 부근 일대로 짧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주춤하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 청주유계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5km 구간 차간 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순환과 독립 쟁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다짐을 주제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절이 가진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만세!
3: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결의의 집에 만세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광복절 노래를 재창합니다. 일본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는 선조들에게 감사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다짐을 전합니다.
4: 선조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었다면
0: 학생 대표 이하영 학생입니다.
4: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3: 10년 만에 새로 단장한 전시관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백범 일지와 김구 선생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 현장에 와서 직접 독립기념관에서 문화 행사나 체험을 통해서
0: 관람객입니다.
5: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벌어지자 야외 관람객들의 시선은 모두 하늘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태극기 문양의 바람개비를 들고 커다란 태극기를 둘러맸습니다.
6: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 독립기념관을 찾아와 애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담긴 독립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국물만 바쳤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0: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전쟁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입니다.
7: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0: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이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7: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0: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다카이치 사나의 당시 중의원입니다.
7: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바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0: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령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기카바다 히토시 일본 아동정책상입니다.
7: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광복절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가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2: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8: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고
0: 고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8: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10: 상당히 걱정을
0: 경남 산청군 주민입니다.
10: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9: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해외 서버 IP의 공격으로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입학한 지 50년이 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1: 지난 11일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이름과 소속,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사흘 만에 유출 정황을 알아챈 서강대는 사과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12: 로그인하면 학생 개인 주소나 그 계좌번호.
0: 서강대 주민번호, 3학년 재학생입니다.
12: 여러 개인 정보가 많거든요. 거기 이제 로그인한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틀렸다고 하니.
11: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교직원, 한때 서강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도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3: 서강대에서
0: 서강대 자퇴생입니다.
13: 그러니까 자퇴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폐기하지 않은 게 좀 놀라고.
11: 1970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회됐습니다.
14: 제가 졸업한 지
0: 서강대 졸업생입니다.
14: 왜 졸업한 지도 이제 오래된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유명하신 다른 분들도 유출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정보가 좀 쓰일지 좀 걱정은 됩니다.
11: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부산에서 영업 중인 미용실로 승용차가 돌진해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양주에서는 자원순환시설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상은 기자입니다.
15: 검은색 승용차

0: 자한 대가 미용실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출입구 유리창이 모두 깨져 안쪽이 들여다 보입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한 건 정오쯤.
1: 내가 뭐 일하고 있는 사이에 펑
2: 목격자입니다.
1: 해서 보니까 저렇게 돼가 있더라고.
3: 속도는 좀 어때 보였습니까?
1: 엄청 빨랐어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0: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미용실 안에 있던 60대 원장과 80대 손님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에어백도 모두 터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원룸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힘든 곳입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휘말린 차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오전엔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9대가 추돌하며 불까지 났습니다.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건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건 새벽 5시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며 근처 공장 기숙사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갈 것을 안내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YTN i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차츰 확대되며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내렸던 비가 이제는 일부 남부 내륙에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밤시간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안성 부근 일대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춘천 부근과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9km 구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조금 전에 정체가 모두 풀렸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도 역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인데 다만 이천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선 전 시간부터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도 대부분 정체가 풀렸습니다. 현재 밀리는 곳은 올림픽대로 상황인데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같은 방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도심을 걷다 보면 나무 그늘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실제로 가로수와 도시숲, 하천 같은 자연 환경이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선정수 팩트체커와 짚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액션 장면, 이젠 배우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김부장에서는 3분가량의 액션 장면을 100% AI로 제작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AI로 영화를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좋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나도 AI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정확한 제작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조영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자연으로 폭염을 이긴다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도시 속 자연 환경의 냉각 효과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일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길을 걷다가 작은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있으면 열기가 훨씬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관련된 연구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2: 네, 이 서울의 가로숲 연구에서 가로수가 없는 도로와 비교해서 이 1열 가로숲이 0.37도 내지 0.56도, 그리고 2열 이상의 가로숲은 0.51도 내지 1.09도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의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나무 그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여러 줄의 나무와 녹지띠가 함께 배치될 때 냉각 효과가

0: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1: 네.
0: 대전과 세종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외곽 산림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도시 바람길 숲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1: 네.
0: 산림과 공원에서 찬 공기를 만드는 생성숲, 그리고 찬 공기가 이동하는 연결숲, 그리고 도심으로 확산시키는 확산숲,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포항은 폐철도 부지를 긴 선형의 숲인 철길숲으로 전환을 하고 도시와 해안, 산림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선형 녹지를 이용해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 네.
0: 이 산림과학원의 도시숲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안이 주변 바깥보다 3 내지 7도 정도 온도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 가로수가 이 정도면 서울숲 같은 좀더큰 규모의 숲은 도시 전체의 냉각 효과가 상당히 클것 같은데 어떤가요?
0: 네,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숲에서도 뚜렷한 국지적 냉각 효과가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조경학회지에 실린 여름철 미기상 관측 연구. 미기상이라는 것은 그 작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소규모 기상을 말하는 거죠. 이 공원 광장과 수변 공간의 기온이 주변 도로보다 전체 관측 기간 평균보다 각각 2.7도와 2.9도 정도 낮았습니다.
1: 네.
0: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차이가 5도 내지 7도 정도로 더 커진 걸로 나타났고요.
1: 상당히
0: 이
1: 크네요.
0: 나무 그늘과 증발산 그리고 수변 공간이 보행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국지적 열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1: 네.
0: 그리고 옥상에 풀과 나무를 심는 옥상 녹화는 이 지상의 녹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일 건물의 녹화된 옥상과 녹화되지 않은 부분을 비교한 실험을 했는데요. 녹화된 부분의 표면 온도가 평균 3.1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사용량도 한12% 내지 15%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서울에서는 2024년까지 785개 건물, 약 33만 제곱미터의 옥상 녹화가 실시됐는데,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조성된 옥상 녹화지 79곳을 조사한 결과 14%에서는 조류와 곤충이 5종 이상 늘어났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 네.
0: 폭염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처와 생태적 징검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열 시설보다 이 자연 기반 해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느낌이 아니라 도시 속 숲들이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열기를 낮춰주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0: 네.
1: 기특한 나무인데 곳곳에 그럼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폭염이 심해질수록 도시의 나무와 하천, 습지의 역할이 커집니다. 나무는 그늘과 증발산을 통해서 기온을 낮추고, 하천과 습지는 물과 식생을 이용해서 주변 공기를 식힙니다. 그리고 이 포장면을 걷어내고 소양을 되살리면 낮 동안의 열기도 줄어들게 되죠. 이 도시의 자연은 경관 시설을 넘어서 폭염을 완화하는 자연 기반 시설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런 접근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엔 환경총회가 채택한 정의에 따르면 이 자연 기반 해법은 자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 보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인간의 복지와 생태계 서비스, 회복력, 생물 다양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행동 양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공 그늘막이나 쿨링 포그, 햇빛을 반사하는 쿨루프 이런 것만 설치한 사업은 그 자체로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 네.
0: 수목, 토양, 물 순환, 서식처 복원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지 자연 기반 해법의 취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쿨링 포그, 그 안개처럼 물이 뿌려져 나오는 그 기계 옆을 지나만 가도 잠시나마 시원해지는데, 수변 시설에 폭염 완화 효과 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팩트일까요?
0: 네, 국내에서 이 폭염 완화 효과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 청계천 복원인데요. 고가도로와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물길과 수변 식생을 복원하면서 열을 저장하던 포장면이 물과 녹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바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형성이 됐고요.
1: 네.
0: 이 서울연구원의 복원 전후 청계천 주변 기후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청계

0: 좀이 남기는 하지만 혼합형 자연 기반 해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의 폭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 네, 그렇다 보니 이 청계천 쪽으로 피서를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1: 해외에서도 자연의 폭염 완화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있을까요?
0: 예, 해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콜롬비아 도시 메데인의 녹색 회랑 사업인데요. 이 메데인은 주요 도로와 하천을 따라서 나무와 토착 식물을 심어 서로 단절된 녹지를 이 T 모양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녹지가 부족하고 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고 지역 주민을 이 식물을 심는 일과 유지 관리 인력으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유엔 환경 계획은 녹색 회랑이 조성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최대 4도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비샨 앙모 키오파크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1: 네.
0: 여기 이 콘크리트 배수로를 자연형 하천과 범람원으로 되돌린 사례로 기록이 됐는데요.
1: 네.
0: 직선 배수로를 굽이치는 물길로 바꾸고 습지 식물과 토양을 이용한 생태공학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지만 폭우 때는 물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범람원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1: 네.
0: 2022년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공원이 주변 시가지보다 낮 동안에는 평균 2.2도, 밤에는 1.6도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수 조절과 생물 다양성 증진 그리고 폭염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자연 기반 해법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자연을 활용해서 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사례들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학교 운동장을 기후 쉼터로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 학교 운동장 하면 저는 견딜 수 없는 그 뙤약볕이 떠오르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0: 프랑스 파리에 오아시스 스쿨야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스팔트로 덮인 학교 운동장을 나무와 정원, 수축성 토양, 물 공간이 있는 녹색 운동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75곳으로 확대가 됐는데 폭염 때는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기후 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2020년에 학교 11곳을 기후 쉼터로 전환했습니다. 콘크리트 약 1000제곱미터를 자연성 재료로 교체하고 그늘 2213제곱미터, 나무 74그루, 수경시설 26곳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 자연 토양뿐 아니라 음수대, 차양, 건물 단열과 환기가 함께 적용돼서 이 두 사업 모두 학생과 주민의 열 쾌적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 뉴욕은 2017년 1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쿨 네이버후즈 NYC 뉴욕시티를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에 나무를 균등하게 심는 대신에 열 취약성 지수라는 걸 고려해서 사우스 브롱크스, 북부 맨하튼, 중부 브루클린 뭐 이런 고온이나 취약 지역 가로수와 공원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뉴욕
1: 네.
0: 사업에는 가로수와 공원뿐만 아니라 쿨루프, 냉방기 지원, 폭염 건강관리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사업 전체가 자연 기반 해법인 것은 아니지만 자연 기반 해법을 응급 냉방과 보건 정책에 결합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1: 네, 도시의 나무도 늘리고 폭염도 완화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도 늘어난다고 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자연 기반 해법은 폭염 때 당장 필요한 무더위 쉼터와 그리고 이 폭염 경보, 취약계층 방문 관리, 실내 냉방 지원 뭐 이런 것들과는 1대1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토지 이용과 물순환, 녹지와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바꿔서 폭염에 덜 취약한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앞으로 이 자연 기반 해법이 많이 적용되면 도시의 폭염 강도를 낮출 수 있고 나무가 자라나면서 그늘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환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녹색이 많아지면 시민들의 정서도 순화되고 자연이 풍부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죠. 좀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이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이 자연 기반 해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1: 네, 극심한 더위

0: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한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민주당 전당대회였는데요. 후보들의 맥어피부 공세가 이어지며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을 은근히 부추기는 식의 발언을 진행자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군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17일 월요일에 나오는데 먼저 어떤 코너 이야기였을까요?
3: 지난 7월 31일 정치한상 코너에서 진행자는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에게 다른 방송에서 정청래가 53%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질문했습니다. 정 후보가 압승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들은 거라고 하자 다른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가 바람이에요. 금고가 있는 건 아니고 라고 덧붙이는데요.
0: 네.
3: 그러자 진행자는 평론을 바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진행자도 사실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순회 경선 결과가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고요.
0: 네.
3: 실제로 충청권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아니었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진행자도 인지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크게 이긴다는 발언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얘기였습니다.
0: 네, 정청래가 53%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공식 여론조사에 기반한 발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은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을까요?
3: 네, 이날 서정욱 변호사가 정 후보가 충청과 문조털레일 고향 부울경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자 진행자는 멸칭이니까 쓰지 않겠다고 하고는 잠시 뒤 김민석 후보는 김민세라고 하던데 이것도 멸칭이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8월 3일 여의도 국판 코너에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김어준 딴지에 넘어가 사정권을 다 내줬다고 하자 진행자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에게 딴지는 민주진영 쪽 게시판 아니냐, 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서영주 소장은 딴지는 강성 극렬 극단 지지층이라며 최근에는 여기에서 대통령을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합니다. 8월 7일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민주당이 강성 개딸 눈치 보니까라고 할 때는 이후 진행자가 저희 유튜브 댓글로 개딸들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한다 그거 아니라고 하며 요즘은 강성과 개딸이 분리가 돼서라고 합니다.
0: 네.
3: 진행자가 먼저 문제성 표현을 꺼내지는 않지만 채널의 발언을 저지하지 않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식인데요. 그 표현들이 모두 개파 갈등에 대한 것이라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경멸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나 별명이라고 해서 멸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진 않죠.
3: 네, 더욱 문제는 이런 갈라치기성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 청취자에게까지 향했다는 것인데요.
0: 네.
3: 지난 7일 정치현상 코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취업정책 등 기회가 박탈된 2030 여성들의 이탈을 짚자 진행자가 그 기회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저한테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도 40, 50대는 뭐 있습니까? 라고 거들고요. 이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이 이런 발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더라며 박지훈 변호사는 2030이 보기에는 영포티다.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변호사도 집도 있고 라고 하는데요.
0: 네.
3: 이때 진행자가 박지훈 변호사와 저를 뜻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4050들이 소외받는다고 느낀다며 이번에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0: 네.
3: 이어 진행자가 4, 50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이어가자 서정호 변호사가 세대마다 다 해.

0: 말이 있고 서로 피해의식이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20, 30대가 건국이래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유일한 세대라며 그들의 상실감과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이해가 된다라고 저 제재하는데요. 그러자 진행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군요 라고 합니다.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은 서로 이해와 공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지 한쪽이 관대하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어느 한쪽이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패널 말대로 각자 할 말이 있는 거니까요. 진행자의 이번 발언은 평소 청년 정책이나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껴져 유감스러웠습니다.
1: 네, 쭉 진행자의 역할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 짚어봐 주셨는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인터뷰도 있었을까요?
0: 지난 8월 6일 이슈 인터뷰에서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의 인터뷰는 진행자 역량이 느껴졌습니다.
1: 네.
0: 이날 진행자는 인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업 농촉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날 굉장히 오랜만에 정치 입에서 풀뿌리 정치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인미의 의원이 실제로 보수의 텃밭인 경북 우성에서 25년간 농사를 지으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 민주당 의원으로 국회의원까지 됐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인미 의원은 지난 10일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전당대회 경선 내용이 아닌 지역과 밀착된 정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면 승부가 유일했습니다.
1: 네.
0: 이는 진행자의 역량과 진심이 반영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모니터 결과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미디어 엔터 연구소 CNX의 조영신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생성형 AI 활용 열풍이 정말 거셉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게 드라마 김부장의 AI 액션 장면인데 AI인 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3: 상황적 요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김부장에 나왔던 것은 어두운 배경이었고, 그리고 전체 씬이 아니라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짧은 장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간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1: 네.
3: 티가 나요.
1: 아.
3: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쓰는 것, 그리고 특정 장면에서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길게 가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겠죠.
1: 그렇군요. 아직은 어딘가 AI의 느낌이 나는 그런
3: 네.
1: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회당 10분짜리 20부작 드라마를 배우와 배경까지 다 AI로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드라마 업계는 우리나라보다 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이것도 조금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몇몇 기사나 아누이 위성 채널이나 등등에서 AI 드라마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1: 네.
3: 실제로는 방송 시장이 아니라 여전히 온라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AI 관련된 영상물이 많고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2,000편 정도가 AI 영상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3: 근데 그중에서 방송 시장에 들어온 건한 120편 정도 남짓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 10분의 1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들어온 거겠죠.
1: 네.
3: 근데 그거 역시도 장편은 아니고 대부분 마이크로 드라마를 40분으로 붙여서 생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쓰긴 한다라는 게 정설이겠죠. 근데 이제
1: 네.
3: 그럼 질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쓰지? 우리보다 거기 위성 채널들이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우리보다 온라인 진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중국이고, 마이크로 드라마나 숏폼 드라마 같은 온라인 생성 드라마들이 워낙 많은 시장이라 레거시 미디어의 경영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제작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AI 드라마를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1: 네.
3: 퍼포먼스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화 드라마에도 AI가 활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된 이유는 역시 제작비 절감일까요?
3: 네, 핵심은 제작비 절감일 거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AI가 특정 폭발신이나 이런 VFX 영역에서 다루었던 일부 영역을 빠르게 캐치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네. 그런 장면에서는 쓰기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1: 막 불이 나고
3: 맞아요.
1: 약간 이런 폭발하고 이런 장면에서요.
3: 그러니까 이번에 김 부장에 나왔던 것처럼 폭발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AI로 해도 크게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1: 네, KBS의 대화 드라마 문무가 11월 방송 예정인데 AI를 활용해서 제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3: 그 과거에 VFX로 썼던 장면의 일부를 AI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용어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번에 또 이 제작비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했는지 관련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이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3: 아, 네. 최근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힉스필드라고 하는 AI 솔루션 업체가 있거든요.
1: 네.
3: 거기가 뭐 시댄스부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툴 오브 툴인데 이 힉스필드가 작년부터 AI 영상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었고요. 그 맥락 속에서 깐에서 이번에 공개를 한번 했었어요. 95분짜리 작품을.
1: 네.
3: 그게 5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글로벌 페스티벌을 여는데 글로벌 페스티벌 여는 명분으로 그때 95분짜리 만들었던 영상물의 명세서를 공개를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쇼킹해 보였던 거예요. 정확한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1: 네.
3: 이렇게 돼 있던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1: 얼마나 그래서 나왔나요? 제작비가?
3: 제작비는 50만 달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95분짜리 장편인데 이게 SF물이거든요.
1: 네.
3: 괴물 만나서 3인조가 싸우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1: 네.
3: 50만 불이 들었고 그중에서 컴퓨팅 파워가 소위 얘기하는 AI를 쓴 게 한 40만 불 들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기타 비용이 한 10만 불. 그래서 총 이제 50만 불이 들어간 거죠.
1: 네.
3: 15명이 14일 동안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렇게 해서 9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장편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놀랬죠. 아마 그 힉스필드 입장에서는 이게 SF물이니까 괴물 나오고 막 이러는 SF물이니까 보통 헐리우드에서 5천만 불짜리 만드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감소다.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퍼포먼스의 결과치죠.
1: 자 그러면은 그 퍼포먼스는 어떤 평가가 나나요?
3: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1: 그렇군요.
3: 그러니까 그걸 깐의 공식 영화제는 출품은 안 했지만
1: 네.
3: 깐이라는 장소에서 어느 작은 극장을 빌려서 이제 프리미어를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갔던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AIT가 너무 많이 난다. AI스럽다라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장벽적 허들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분짜리를 만들었다라는 정도? 아, 이제 AI로 저 정도까지 만들었네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근데 힉스필드는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95분짜리 SF를 헐리우드 대비해서 100분의 1로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퍼포먼스는 그렇게 극장에 걸리면 그 정도 돈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아직까지는 임팩트가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총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AI로 1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 극장에 올릴 정도 퀄리티의 완성본 1분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3: 4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1: 4천만 원이요?
3: 네. 그러니까 유튜브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 3,400만 원이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게 몇 번을 골라내느냐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연출을 하고 디렉션을 주고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1: 네.
3: 근데 AI는 그게 아니고 추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주고 나면 얘가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고우냐 스탑이냐를 정해야 되거든요.
1: 네.
3: 내가 뭔가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뿌옇게 디렉션을 준 거고 기계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는 건데
1: 네.
3: 이거 보고 오케이를 하면 한 번만에 끝나는 거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만들러 또 만들어 또 만들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3: 그래서 힉스필드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뽑는데 64번을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64개의 컷 중에 하나 정도를 골랐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 64개까지 안 고르고 무조건 하나만 골라서 쓸게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거고요.
1: 네.
3: 근데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분의 1의 확률을 뚫은 영상물조차도 여전히 AI스러우니까 이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되려면 몇 번을 더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100번을 돌린다고 해서 괜찮은 게 나올까? 라는 질문이 또 하나 남는 거죠.
1: 네.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상당히.
3: 적어도 레거시 시장

0: 현장에서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여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골라내느냐는 거죠. 픽사라고 했으면 64분의 1의 확률에서 골랐을까?
1: 아니요. 한
0: 그렇죠.
1: 640번은 넣어야
0: 그쵸,
1: 하지
0: 그쵸.
1: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는 생산을 해주지만 경력을 가진 사람의 눈높이가 그 비용을 결정짓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 네. AI를 뭐 써본 분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이게 뭔가 명령을 했을 때 처음 나온 이미지에서 만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부분까지 바뀌는 경우가
0: 그쵸.
1: 있어서 저는 결국에 몇 차례 반복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되게 많아요.
0: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슬롯 머신이다. 이거는 뽑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내
1: 네.
0: 디렉션대로, 내 의도대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1: 네.
0: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초기에 나왔던 생성형 AI 물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기라고 하는 확률적 게임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1: 네.
0: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항상 비용 문제가 나올 때 조심스러운 게, 눈높이가 낮은 사람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생산을 할수 있고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아무리 뽑아도 자기 눈높이 안 맞으니까 비용이 극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 올라가죠.
0: 그 베리에이션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고,
1: 네.
0: 그게 이제 지금 여태까지 AI 관련된 논의일 거예요.
1: 이 뽑기라는 한계가 실제 제작 현장에서도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AI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텐데, 그럼 툴 사용료도 혹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0: 모든 공산품 그리고 이런 기계와 관련된 것들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1: 네.
0: 근데 현재까지는 이 AI 관련된 툴들은 가격이 상승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 네.
0: 메모리 가격이, 컴퓨터가 지금 비싸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200만 원 주고 샀던 게 지금 400만 원 되고 500만 원 하고 있는 중이라서
1: 네.
0: 너무 비싸지니까 그들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토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1: 네.
0: 근데 이것도 이제 언제쯤부터는 떨어질까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지만 그건 지금은 예상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아마도 한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눈 그 95분짜리 50만 불의 제작비 같은 작품 이름이 헬그라운드.
0: 네네.
1: 네. 라는 점을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브리나 픽사 같은 최고 수준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아직 그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발사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이라서 저는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적어도 10년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1: 네.
0: 기술 진화 속도를 어떻게 감당은 못하겠죠. 어느 정도 빨리 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확률이라는 거. 결국은 선택하는 건 사람의 몫이라는 것. 근데 그 선택의 눈높이는 각자의 경력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0: 그러니까 픽사 수준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AI의 품질과 유튜브, 1분짜리 유튜브 단막을 만들고 있는 유튜버의 눈높이는 다를 텐데, 이 격차 간의 비용 차이는 엄청난 거죠.
1: 네.
0: 그래서 AI에 관련된 비용을 단선으로 파악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김부장 같은 경우에도
1: 네.
0: 그것도 힉스필드의 비용으로 산출을 해보면 2분에서 3분 남짓 만든 게 거의 1억 넘게 든 걸로 산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1: 그렇군요.
0: 그것도 2000회 이상 생성을 해서 200컷 정도를 뽑았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게 싼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만 보면 레거시 시장에서 새로운 신진그룹이 생겨서 이 시장에 진출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힘들죠.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1: 네.
0: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이 AI를 요소로 쓰는 경우는 늘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VFX 쓰는 사람들이 AI를 써서 VFX를 좀더 발전시키거나, 그래서 요소 시장으로 AI가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쪽이에요.
1: 그럼 확률 게임이 아니라 디렉션을 주면 거의 그대로 구현해내는 수준이 언젠가는 올까요?
0: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쟁이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제 테스트를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0: 저한테 이 확률 게임이라는 테스트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신의 얼굴 묘사를 글로 쓰거나 말로 해서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네. 네 얼굴하고 같은지 비교해봐라.
1: 오, 재밌네요.
0: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네. 내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고 귀는 어떻고 등등해서 나오는 그림이 네가 상상하는 그림하고 같냐. 이 확률 게임에서 네가 말하는 디렉션대로 가는 경우가 있냐. 우리가 감독과 배우들이 그 디렉션과 디렉션 간의 갭을 메꾸는 게 걔들의 능력인데 그 사람들의 능력인데 AI가 그것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렇다면 조금은 요원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조영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 시간 계속해서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5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도 더위는 쉬어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과 광주 23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서행이 남아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춘천 부근과 설악 부근,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12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서울 쪽으로는 멀리 서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의 표를 합산한 누적 투표율 내에서도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크게 앞섰다고요?
6: 네, 김민석 후보는 당권 경쟁 최대 승부처인 전남 광주와 전북 모두에서 과반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체 투표 24만 2089표 가운데 13만 9307표를 얻으며 57.5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호남에서 7만 9033표, 32.65%의 득표율을 나타내며 김 후보에게 24.9%포인트 뒤처졌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2만 3749표, 9.81%를 얻었습니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역시 과반을 넘겼는데요. 김 후보가 52.21%로 선두를 지켰고 정 후보는 38.14%, 송 후보는 9.65%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최종 경선 결과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권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로 소폭 앞서고 있었는데요. 오늘 호남권에서 과반 득표하며 기존 박빙 구도를 과반 우위 구도로 재편했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권 결과가 발표된 뒤 SNS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조약 성장에 대한 염원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겸손, 겸손, 겸손하며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뛸

0: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정진하겠다면서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일 경기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호남 경선을 지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바뀌었는데요. 박선원 후보가 호남권 투표 결과를 반영한 누적 득표율 17.7%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1위를 달려온 최민희 후보는 호남권 득표에서 밀리며 17.33%로 2위로 밀렸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누적 득표율을 기준으로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3: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3: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예, 호우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 덕천천과 대천천의 진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됐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부산 덕천천과 대천천의 진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호우와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입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광복절에도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한을 향한 걸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과 북한, 중국이 주도해 체결한 만큼 종전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사자 대화의 틀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한반도 평화와 연관된 국가들 전체를 고려한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3: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4: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앞서 당사자인 북한이 대화 제안에 응할지부터 미지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피했고 통일부도 분위기 조성

0: 등에 가세했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휴전선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에 나서며 소통 창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화 복원을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에 침묵한 북한은 올해도 남북관계 언급을 피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련군 추모 해방탑을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러 친선 관계를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2: 조선중앙
1: 혈연의
2: TV입니다.
1: 무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0: 최근 들어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에 곧장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쓸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힘쏟겠다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선하의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5: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전쟁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입니다.
4: 하지만 다카이치 선하의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5: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이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4: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5: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다카이시 사나의 당시 중의원입니다.
4: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 전략 담당상, 기카바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5: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령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기카바다 히토시 일본 아동정책상입니다.
4: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정부가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와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을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0: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81번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진보 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아이가 태극기로 만든 바람개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외국인 남녀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미소 짓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광복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는 항일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견딘 애국지사의 자녀 김순희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평안이란 의미를 담아 보신각종을 33번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와 올림픽공원 등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 역시 8.15 노동자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보단체의 행진이 진행되는 사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광복절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3: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4: 이동해가면서
3: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천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 상당히 걱정을
7: 경남 산천군 주민입니다.
6: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5: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YTN New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시간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만 곳곳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짧게 서행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 남사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현재 서산부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부근에서도 잠시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가는 길도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한데요. 이천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선 계속해서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춘천 부근 그리고 설악 부근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정체가 남아 있고 미사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이 함께 부릅니다. A Whole New World.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메인 OST죠. A Whole New World 듣고 왔습니다.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목소리로 함께 해봤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워보겠습니다. 주말의 첫날이자 광복절 연휴 첫날인데요.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 쭉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연휴 보내실지 다양한 계획 함께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출발해봤는데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마이클 볼튼의 To Love Somebod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irehouse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까지 만나볼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57.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을 포함해 이제까지 김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은 52.21%로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14.07%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65%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누적 득표율을 기준으로 친명의 박선은,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의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 당일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1984년 오늘 선조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맨 먼저 내세웠으나 이 대통령은 독재를 가져왔고 이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혹 우리가 한 표를 도둑맞아 지금 대통령이 바뀐 거라면 지난 1년 잃어버린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며 특검 수사를 통해 선거 조작 정황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중 야간 취약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거나 통제하고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캠핑장과 야영장 방문객은 물론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690번님,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때는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언제쯤 효도할까요?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네요. 아,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그쵸. 언제쯤 효도할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뭐 효도라는 게 그렇게 큰 것부터 거창하게 계획하고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작은 거. 부모님한테 오늘 하루 전화드리고 또 매일매일 한 번씩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자체가 또 효도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자. 그게 더 큰 효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5690번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기분 좋게 부모님의 마음을 좀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그게 효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마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 Maybe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연주곡이죠. 이번 시간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이어서 정우와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한 너만을 느끼며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2026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공동 2위로 도약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1라운드 4언더파로 대회 공동 6위에 올랐던 임성재 선수는 중간 합계 8언더파 132타를 적어내며 노르웨이의 빅토르 호블란 선수와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최혜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스탠더드 포틀랜드 클래식 둘째 날에도 2위를 달리며 첫 우승 기대감을 피워올렸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오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엮어 5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1라운드에서 6언더파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최혜진 선수는 중간 합계 11언더파 133타로 2라운드를 마쳐 공동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오늘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백 전 감독은 어제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로 혈압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병원 이송 하루 만에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한국야구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적을 기려 역대 두 번째 KBO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리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장 대표가 1948년 오늘 선조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1948년을 1984년으로 연도수를 잘못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교정을 해드리고요. 내용 정정해드리면서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5690번님의 신청곡 이루마의 Maybe 이어서 유키 구라모토의 Second Romance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일부 남부 내륙,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츰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산지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호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서울 쪽으로도 밀리는 구간 없이 수월한 흐름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짧은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는데요.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6km 구간에서만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나 영동 고속도로는 양방향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에서 제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 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데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중랑교 부근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재산 환수 방침도 밝혔습니다.
7: 일본 주요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직접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지난해 있었던 반성 언급은 뺀 채 평화와 안보를 말했습니다.
6: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하며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겼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누적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7: 한미 통상 실무 사령탑인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백에 업무 차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질 사유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 광복절 연휴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에 시달리는 남부에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는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7: 또 일본에 대해서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9: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요.

0: 역설했습니다.
1: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3: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곡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5: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전쟁에서 얻은 성찰과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입니다.
4: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5: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이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입니다.
4: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5: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다카이치 사나이 당시 중의원입니다.
4: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바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5: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영령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배했습니다. 기카바다 히토시 일본 아동정책상입니다.
4: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정부가 일본 정계에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두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태 국장 지시로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순환과 독립 쟁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3: 광복절을 맞아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다짐을 주제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절이 가진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6: 만세! 만세! 만세! 만세!
7: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결의의 집에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광복절 노래를 재창합니다. 일본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는 선조들에게 감사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다짐을 전합니다.
8: 선조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5: 학생 대표 이하영 학생입니다.
8: 물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7: 10년 만에 새로 단장한 전시관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백범 일지와 김구 선생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9: 현장에 와서 직접 독립기념관에서 문화 행사나
5: 독립기념관 방문객입니다.
9: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안독립 만세!
7: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벌어지자 야외 관람객들의 시선은 모두 하늘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태극기 문양의 바람개비를 들고 커다란 태극기를 둘러맸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 독립기념관을 찾아와 애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담긴 독립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의 표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섰다고요?
10: 네, 김민석 후보는 당권 경쟁 최대 승부처인 전남 광주와 전북 모두에서 과반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전체 투표 24만 2,089표 가운데 13만 9,307표를 얻으며 57.5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호남에서 7만 9,033표, 32.65%의 득표율을 나타내며 김 후보에게 24.9%포인트 뒤처졌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2만 3,749표, 9.8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역시 과반을 넘겼는데요. 김 후보가 52.21%로 선두를 지켰고 정 후보는 38.14%, 송 후보는 9.65%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권리당은 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최종 경선 결과에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권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로 소폭 앞서고 있었는데요. 오늘 호남권에서 과반 득표하며 기존 박빙 구도를 과반 우위 구도로 재편했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권 결과가 발표된 뒤 SNS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 성장에 대한 염원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겸손, 겸손, 겸손하며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정진하겠다면서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일 경기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호남 경선을 지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바뀌었는데요. 박선원 후보가 호남권 투표 결과를 반영한 누적 득표율 17.7%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1위를 달려온 최민희 후보는 호남권 득표에서 밀리며 17.33%로 2위로 밀렸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누적 득표율을 기준으로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와 친청,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2: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대미 통상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정책국장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와 같은 민감한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12: 한국 딜을 굉장히 또 미국에서
5: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12: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판단 영역이라며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부는 통상 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광복절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가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0: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13: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5: 고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3: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워낙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4: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15: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5: 전북 김제시 주민입니다.
15: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16: 이거. 아우 좋죠.
15: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14: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용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17: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5: 강원 원주 소방서 소방장입니다.
17: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4: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 내리는 지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충남 지역 그리고 남해안과 경남 내륙,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일부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는데요. 서종에서 화도까지 6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양양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도 양방향 밀리는 구간 없이 수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시구간 정체가 조금 전에 모두 풀리면서 역시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오고 가는데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나란히 가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남이 쪽으로 하남에서 서이천까지 차로를 교대로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 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작업 구간이 생겼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월계 1교를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고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이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 또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8월 15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로라 피지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윈터 원더랜드.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로라 피지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윈터 원더랜드 듣고 왔는데요. 아직 여름이 한창입니다. 많이 더운데요. 게다가 또 습도까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고 아유 답답하다, 덥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윈터 원더랜드라는 노래를 듣고 오니까 아주 잠시 잠깐 겨울로 여행을 떠났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좋은 노래들 선곡해서 이번 시간도 가득 채워볼 텐데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광복절 그리고 주말 연휴 기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청취하면서 휴식할 계획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사진 함께 보내주셨어요. 집안에 있는 라디오. 지난번에도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튜너가 94.5MHz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라디오 사진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매시 20분마다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뉴스 앤 뮤직으로 찾아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댁에서 쉬시면서 혹은 또 일상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나들이 다녀오실 분들 모두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해 주시면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까지 만나고 올게요.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Extreme, More Than Words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도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민경 외교부 아태국장 지시로 추조가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화려한 수식어와 거창한 담론으로 도배됐지만 말잔치로 국정무능과 안보 불안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한마디로 국민 포기 선언이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대체불과 대한민국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친일 재산 환수부터 끄집어냈는데 대장동 불법 이익 환수를 내팽개친 대통령이 70년 전 재산을 환수하려면 1년 전 항소 포기부터 되돌려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깎아내리면서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진정으로 민생을 포기한 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포기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둬 정쟁으로 소비하는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안보 전략을 두고 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도 한반도 긴장을 정치적 땔감으로 소비하려는 철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481번님, 신청곡을 두 개 보내주셨어요. 각각의 노래 또 좋은 신청 이유를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신청곡 한번 볼까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드라마 첫사랑의 OST죠. 저도 이 드라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시작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이때 이 드라마 보면서 배용준 씨 보고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배용준, 최수종, 최지우 당대 진짜 탑스타 배우들을 많이 키워낸 드라마잖아요. 이 드라마의 주제곡 OST Forever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달아주신 이 문구가 와 대단합니다. 이 표현이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살면 머리가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문구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481번님 어떠신가요? 지금 배가 아프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머리가 아프신가요? 이 중에 하나 고르다고 하면 뭐 그래도 머리가 아픈 게 낫지 않을까요? 첫사랑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영광.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첫사랑은 늘 첫사랑으로 묻어두기 마련인데 2481번님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가 머리가 아프신지 배가 아프신지 마음이 아프신지. 그리고 또 다른 노래 하나 더 신청해 주셨습니다. 1980년에 발표된 아바의 Our Last Summer 듣고 싶은데요. 이 노래 사랑, 추억, 청춘이라는 감성을 담은 대표적인 곡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둘 중에 어떤 걸 선물해 드릴까 하다가 2481번님의 신청곡 아바의 Our Last Summer 선곡해봤습니다. 이 노래 먼저 듣고요. 이어서 974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솔로몬 킹의 She Wears My Ring까지 함께 듣고 와서 뉴스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레바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국영 뉴스 통신사는 이날 적군 전투기가 오늘 새벽 안사르 마을 외곽의 한 주택을 공습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르 엘 자흐라니 마을에서도 2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출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끓는 물을 부은 1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양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머리와 다리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가출하려는 자신을 어머니가 막아서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등산객 6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한 명은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는데 현장 처치 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Kings of Convenience의 Gold in the Air of Summe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athy Dennis의 Love's a Cradle까지 함께 듣고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남 일부와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포함해 이제 경남 내륙과 충남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 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이 되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한낮 기온은 30도 예상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금호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종에서 화도까지 4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는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양방향 소통이 원활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를 못 간 지점 1, 2차로 2개 차로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을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는 건 그만큼 도심 공급이 절박하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나 법 개정, 또 미군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 후 다음 주 처음 만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신규 주택공급지 후보로 용산공원을 지목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법 등에 막혀있는 땅까지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용산공원 전체는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대규모 부지입니다. 집을 짓는 면적이나 용적률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물량은 미지수지만 도심 한복판에 교통이나 인프라 기능을 갖춘 대규모 주택 공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우려의 시각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주민들, 일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리한 녹지 훼손 우려입니다.
3: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0: 있는 곳이고 서울 용산구 주민입니다.
3: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4: 서울 중심지 가운데 지역에는
0: 이은영 대한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4: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제기가 되는 건 그 지역에 집을 많이 만들자는 거예요.
2: 법도 손봐야 합니다. 현행법은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원에 주택 시설을 넣으려면 주거 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새로 필요합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용지 등에 대해 미군과 협의도 필요하고 오염조사와 정화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나 갈등 조정을 고려하면 단기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용산공원 주택공급 군부를 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음 주에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인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0: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라며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영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데 정작 협상을 책임진 사령탑은 아무 설명 없이 잘랐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인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2: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3: 오진규
2: 나가면서
3: YTN
2: 경남권 등과 같은
3: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입니다.
1: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5: 상당히 걱정을 많이
3: 경남
5: 하는 것
3: 산청군 주민입니다.
5: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4: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여매원입니다.
0: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중 야간 취약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거나

0: 통제하고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캠핑장과 야영장 방문객은 물론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채집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로 모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간에 야외 활동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잡은 4개 모기에서 3일열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겁니다. 말라리아는 병을 옮기는 기생충이 모기가 피를 빠는 사이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4개 모기에서 원충이 검출됐다는 건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커진 걸 의미합니다. 올 들어 지난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59명. 폭염으로 매개모기 밀도가 낮게 유지되면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환자가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기세가 꺾인 데다 때마침 매개모기에서 원충까지 확인되면서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 더군다나 이번 주에 비 소식도
3: 이상은
2: 있고
3: 질병관리청
2: 또
3: 매개체
2: 모기의
3: 분석
2: 생육 조건이
3: 과장입니다.
2: 좋아지면은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 활동기인 10월까지 가능한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야간 활동을 해야 한다면 밝은색 계열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도 2, 3시간마다 뿌려줍니다. 방역당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50개 시군구 주민에게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라리아 잠복기는 2주 정도로 모기에 물린 뒤 오한과 발열,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81번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아이가 태극기로 만든 바람개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외국인 남녀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미소 짓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광복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는 항일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견딘 애국지사의 자녀 김순희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평안이란 의미를 담아 보신각종을 33번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와 올림픽공원 등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 역시 8.15 노동자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보단체의 행진이 진행되는 사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북한 이탈 대학생 등 80여 명이 광복절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았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북한 이탈 대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우리나라 영토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이탈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힘쏟겠다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예우하고 미서운 독립유공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0: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영의 사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고와 방송계로도 여파가 번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대한국민 추도회 준비위원 명단입니다. 1909년 11월 작성된 명단 끝자락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2: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 대회를 엽니다.
3: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입니다.
2: 안상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1: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기록을 비롯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식민통치와 수탈기구 참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운 내선융화단체에서 활동한 점,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으로 내면화한 인물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2009년 친일 임명사전 발간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상호의 등재를 보류했지만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학술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한 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하영이 출연한 가전과 의류 브랜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K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계에서도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꺼낸 가족사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The Wonders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That Thing You Do.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3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진 블라썸의 Follow You Dow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Journey의 When You Love a Woman,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릅니다. I Do It For You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남부지방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유입된 강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남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광주와 경남에 최고 200mm, 경북지방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청 일부 지역의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강대학교 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과 교직원 등 1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서강대 측은 지난 11일 해외 서버의 비정상적인 공격으로 서강대학교 구성원 18만여 명의 학번과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암호화된 통화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는 재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졸업생과 반수생 등도 포함됐는데 전자공학 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강대학교 측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창고로 사용하던 1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했는데 건물에 있던 두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토이의 애주가, 스웨덴 세탁소 흩어진다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타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전남 광주 무안군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잘못 표기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의 무안 국제공항 방문에 맞춰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감사드린다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대통령의 이름조차 틀릴 정도로 무성의한 무안군의회가 참사와 유가족에게도 무관심하다면서 특별법에 따른 예산을 유가족을 위해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경남 산청군 생초면 대전 통영 고속도로 대전 방향에서 SUV 차량과 1톤 화물차 등 차량 석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근에서도 승합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30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때 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교통량 증가로 차들이 급히 서행하면서 연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수영의 라라라, 서지원 내 눈물 모아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0: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의 득표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3: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책임겠습니다.
2: 김 후보는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과반을 얻으며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52.21%를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김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3: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제81주년 광복절 당일인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1948년 오늘 선조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맨 먼저 내세웠으나 이 대통령은 독재를 가져왔고 이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혹 우리가 한 표를 도둑맞아 지금 대통령이 바뀐 거라면 지난 1년 잃어버린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며 특검 수사를 통해 선거 조작 정황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서버 IP의 공격으로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0: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입학한 지 50년이 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11일 서강대구 성원 18만 명의 이름과 소속,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사흘 만에 유출 정황을 알아챈 서강대는 사과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2: 그 로그인하면 학생 개인 주소나 그 계좌번호, 주민번호 여러 개인 정보가 많거든요. 거기 이제 로그인한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틀렸다고 하니.
1: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교직원, 한때 서강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도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 서강대에서 반수생, 그러니까 자퇴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폐기하지 않은 게 좀 놀라웠고요.
1: 1970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회됐습니다.
4: 제가 졸업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졸업한 지도 이제 오래된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유명하신 다른 분들도 유출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정보가 좀 쓰일지 좀 걱정은 됩니다.
1: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부산에서 영업 중인 미용실로 승용차가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양주에서는 자원순환시설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용실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출입구 유리창이 모두 깨져 안쪽이 들여다 보입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한 건 정오쯤.
6: 내가 뭐 일하고 있는 사이에 펑 해서 보니까 저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7: 네. 속도는 좀 어때 보였습니까?
6: 엄청 빨랐어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5: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미용실 안에 있던 60대 원장과 80대 손님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에어백도 모두 터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원룸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힘든 곳입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휘말린 차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오전엔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9대가 추돌하며 불까지 났습니다.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건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며 근처 공장 기숙사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갈 것을 안내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0: 당신은 나의 동반자.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Ton odeur, ta voix me rend plus profonde comme le rouge de ton vin préféré. Je me sens d'être actrice dans un film. Tout est fabuleux avec toi.
1: Umak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0: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전용표와 함께하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유입된 강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남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광주와 경남에 최고 200mm, 경북 지방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부산에서 잇따라 하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어젯밤 9시부터 덕천천과 대천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산 진구에서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민들의 동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4: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5: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이거.
6: 아우 좋죠.
5: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7: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한성수 국무총리는 어젯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중 야간 취약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거나 통지하고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캠핑장과 야영장 방문객은 물론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현재 비 상황 전해주시죠.
8: 네, 남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는 밤사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새벽 남해안을 중심으로

0: 시간당 50에서 최대 7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리는 비의 양도 무척 많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로 비교적 양이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81번째 광복절을 기리기 위한 타종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 곳곳에선 보수 진보 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아이가 태극기로 만든 바람개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외국인 남녀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미소 짓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광복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는 항일투쟁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견딘 애국지사의 자녀 김순희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평안이란 의미를 담아 보신각종을 33번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와 올림픽공원 등 도심 곳곳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 역시 8.15 노동자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보단체의 행진이 진행되는 사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0: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2: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
1: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3: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4: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3: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57.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24.89%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을 포함해 이제까지 김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은 52.21%로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14.07%까지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6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줄줄이 누적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팀 정청래, 친청계는 최고위원 선거 누적 1위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5: 친청계로 분류되는

0: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전 현직 대통령들만큼이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1: 저 최민희에게 소중한 한 표도 주십시오.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2: 정청래와 개혁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한민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0: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팀 정청래에 대한 결집을 호소한 건데 호남 순회 경선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14%포인트나 밀리게 된 정청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밀린 겁니다. 누적 1위를 달리던 최민희 후보는 신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됐고
3: 대통령이 도약하자 속도 내달라 나와 호흡을 맞춰달라 거기에 부응하는 강력한 새로운 지도부 없으면
0: 신명계 서미와 김용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리면서 한민수 후보는 같은 친청계 이성윤 후보와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 호남이 이런 대통령을 지키고 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지방선거 이후 전임 당대표의 지방선거 책임 회표와 내부 분열이 우리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0: 물론 이번 순회 경선으로 당선권 최고위원 후보 5명의 명단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들의 우세 구도가 두드러지면서 계파 간 역학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6: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8: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8: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0: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1: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배원 기자입니다.
0: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3: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0: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여매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5: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5: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또 독립

0: 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입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광복절에도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한을 향한 걸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과 북한, 중국이 주도해 체결한 만큼 종전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사자 대화의 틀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한반도 평화와 연관된 국가들 전체를 고려한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3: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2: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앞서 당사자인 북한이 대화 제안에 응할지부터 미지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피했고 통일부도 분위기 조성에 가세했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휴전선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에 나서며 소통 창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화 복원을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에 침묵한 북한은 올해도 남북관계 언급을 피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련군 추모 해방탑에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러 친선관계를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2: 최근 들어서는 한미일대 북중러, 신냉전구도를 고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에 곧장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6: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 등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7: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8: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9: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10: 아우 좋죠.
9: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7: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10: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1: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12: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11: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의 득표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14: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책임겠습니다.
13: 김 후보는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과반을 얻으며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52.21%를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김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 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14: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3: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밤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직 극한 호우 수준은 아닙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 어딥니까?
2: 네, 현재는 전남 영광과 해남 등 남해안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꽤 강한 비입니다. 비구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구름이 덮여 있는데요. 푸른색과 초록색은 비의 양이 적은 곳이고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갈수록 강한 건데 현재 이렇게 보랏빛으로 극한 호우 수준인 곳은 없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남해안에 주로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경남 남해안으로도 비구름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온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 산간에 238mm가 누적돼 있고 제주 서귀포가 125.5mm, 그리고 전남 해남이 93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차츰 넓혀지는 양상입니다. 전남 해남과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조금 전부터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등지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등지에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데 아직은 이렇게까지 많이 오는 곳은 없지만 오늘 오전까지 언제든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 지역의 폭우

0: 내리는 이유는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 강력한 바람길이 열리면서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로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가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인 만큼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난 야영객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까지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2: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3: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천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4: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3: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2: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6: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7: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이게.
8: 아우 좋죠.
7: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5: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9: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10: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10: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북한이 최근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부쩍 끌어올리고 빈도도 높였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 이익을 챙기면서도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북한은 이달 들어 사나흘에 한 번꼴로 일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12: 일본의 방위 백서는 전쟁 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 백서이다.
11: 우리나라를 겨냥해서는 외무상 명의로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미 석 달 전 공표한 프로젝트를 뜬금없이 거론한 거라 진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담화를 쏟아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3: 영내 안보 사안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입장을 같이 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1: 핵잠은 삼각 군사동맹의 진화 단계다. 즉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일 비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를 경계하는 중국의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14: 일본을 견제하고 또 비난 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훨씬 더 실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11: 북중 연대를 일부러 강조해 곧 방한을 앞둔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지에 올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 역시 읽힙니다. 일본을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까지 녹아있는 만큼 북한의 대일 비난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진에서는 다소 냉랭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고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에는 김 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외교 채널보다는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고리로 한 인적 관계 중심의 톱다운 외교를 펼치며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0: 합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곡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2: 전쟁의 상처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아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마 아라타메테 후카쿠 무네니 기자마네바 나리마센.
1: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3: 我が国は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家として歩みを進め、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ため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1: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곡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우리 정부는 일본 정계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두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태 국장 지시로 추조 가주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총리의 곡물 대금 복납에 대해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입장 자료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일으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의 득표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2: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챙기겠습니다!
1: 김 후보는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과반을 얻으며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52.21%를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김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2: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콰르텟 샌프란시스코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4일 말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날 닭은 드셨나요? 요즘에 근데 너무 더워서 웬만한 닭 요리들이 뜨겁잖아요. 차가운 닭 요리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너무 더우니까 뭐 이게 삼계탕이랄지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정도의 더위여서. 그래도 아 진짜 한참 더울 때는 40도가 되니까 너무 웃긴 게 한 33도 되니까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살만하다. 인간이 참 이렇게 아니 이게 그냥 30몇 도씩만 줬을 때는 뜨거워 죽겠다 했다가 한 40도를 줬다 30몇 도를 주니까 감사합니다 나오던데 더군다나 습기까지 많이 품은 40도였잖아 근데 전 너무 좋았던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겁긴 했지만 제가 좋았던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봄이랑 초여름엔 그래도 굉장히 선선한 우리 걱정했잖아요. 근데 평소보다도 더 선선한 날씨로 맞이를 했고 태풍이 정말 그리 크게 지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얼마나 요즘에 미세먼지 없는 것만 해도 전 덥더라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엔 진짜 뚜렷한 사계절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겨울은 또 엄청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날씨든 이겨냅시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나온 곡입니다. Beyond the Sea, King's Singers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일보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 주제곡 A Summer Place, 하우저의 첼로 연주입니다.

Beyond the Sea, 킹즈 싱어즈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A Summer Place,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생일 잘 보냈나요? 저는 테디 덕분에 행복한 날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든 음악이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을 했던 것 같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골프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골프 하면서 웬만하면 카트 안 타고 걸어 다니려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저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살이 잘 찌니까,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서 많이 걸어 다니려고 하고, 싫어하는 걸 찾아볼까? 싫어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진득히 한 군데 앉아 있는 걸잘 못하네요.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바람 솔솔 불 때, 아주 시원한 바람 창문가로 싹 들어올 때, 그 바람 냄새 맡으면서 잠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뒤덕클 또 애청자들과 이렇게 제가 사연 읽는 시간도 좋아합니다. 떼끼로님입니다. 테디, 오늘은 8월 9일 기쁜 날. 생일을 온전히 축하합니다. 이 더운 날에 고생하신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 불며 빈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8월 9일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엄청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군대에 계셔서 어머니는 혼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 있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어머니와. 그래서 이제 경기도 연천에 뭐 그런 출산하는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 연천 보건소에서 제가 나왔다고 하고, 연천 보건소에서 제가 나왔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절 늦게 보신 거죠. 왜냐면은 이북에 계시다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내려가라고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려오셔서 이산가족이 되셨고, 여기 남한에 내려와서 군인 대장을 하시다가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아버지가 나왔을 때가 마흔 중반? 그래서 제가 나올 때가 할아버지의 60대 후반? 그때 당시 60대 후반은 엄청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때 그 집에 있는 옥수수를 죄다 따갖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다막 나눠줬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고맙다고 옥수수를 갖다 주고 거기 사람들도 너무 고마워서 받아주는 그런 게참 재밌더라고요. 그쵸? 전 아무튼 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이 출생의 비밀은 다들, 비밀로 해주십시오. 4323님입니다. 테디가 런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심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은 물론 배역을 향한 열정이 참 프로답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좋은 영향력 덕분에 저도 얼마 전 PT를 등록하고 일주일째 헬스장을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사흘 운동했을 뿐인데 몸 상태는 설악산 대청봉이라도 다녀온 것 같아요. 근육통 때문에 지금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팔이 후들거릴 정도입니다. 제발 운동이랑 절친되게 해주세요. 듀에토의 드림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거 운동이 힘들어요. PT 등록하고 헬스 하실 때좀 그런 방법을 쓰면 좋아요. 왜 괜히 헬스장 가면 여자들이 잠깐 저 배도 올려갖고 이렇게 레깅스 입고 싹 잡아보고, 남자들은 막 이렇게 중간중간 저기 가갖고 팔 근육 잡아보고 이거 해보고 가슴 근육 해보고 막등 근육 막 거울로 해서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변화한다라는 느낌을 자신의 눈으로 맞이했을 때 이게 운동을 하러 가고 싶다보다 어떤 자기가 예를 들면 오늘 나 엉덩이 근육을 진짜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엉덩이를 했어. 그날 샤워하면서 딱 봤는데 살짝 볼록해진 거지. 그러면 그때 약간 헬스장을 안 가면 이내 그간의 노력이 없어질 것 같은 억울함.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부위를 위주로 좀 처음에는 재밌게 하시고, 그 부위가 있어. 우리 소고기도 좋아하는 부위 있잖아. 막 저는 치맛살 좋아하는데, 특수부위 뭐 이렇게 자기 배 옆구리 뭐 여기가 안창살인가 하면서 내 안창살 근육은 어떻지? 뭐 이렇게 보거나.
내 등심은 어떻지? 이러면서 삼겹살은 어떤가? 이렇게.

2055님입니다. 테디, 저의 첫 혼자 여행은 19세 때 청량리 밤 기차 타고 겨울바다 보러 간게 시작이었습니다. 노래와 책에서 보고 상상만 했던 밤 기차 플러스 겨울바다 여행. 피곤에 찌든 밤샘 여행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으며 낭만은 글로 읽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청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두세 시간쯤 걸어 다니다 해장국 먹고 고속버스 타고 집에 온 기억이 있네요. 테디의 혼자 여행 경험은 어땠나요? 제가 혼자 여행했던 적이 있던가? 보통 뭐 그럴 때 있겠다. 지방 공연이나 그런 거 갔을 때 제가 하루 먼저 갔을 때. 근데 그걸 여행이라고 할수 있나? 출장? 출장에 온갖 곳을 돌아다닌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출장을 가서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수영장을 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물한 모금을 먹지 않고 아주 목마른 상태에서 시원한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넷플릭스를 본다. 잔다. 그 다음날 일을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19세 때 청량리 밤기차를 탄것 자체가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제가 너무 삐뚤어질까봐 그냥 진짜 부재중 전화 막 50통씩 오고 그랬어요. 대학 가곤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게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19세 때 혼자 여행을 아예 안 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왠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위험하지. 룬님입니다. 에어팟 분실해서 줄 이어폰 꺼내 사용 중인데 문명이 10년은 퇴보한 느낌이네요. 줄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오페레타는 적당한 막장에 유쾌한 작품들이라 좋은 것 같아요. 이줄 이어폰이 진짜 저도 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 블루투스라는 것으로 전송을 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진 화질이 안 좋은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줄 이어폰에 고사양 용도의 줄 이어폰들은 명확한 거지. 블루투스는 아무리 좋아도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이어폰으로 오로지 음악만 들으려고 들어보니 또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근데 돌아다니면서 듣기에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 저는 오늘 좀 우울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안 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장장 10일간 이어진 여름 휴가가 오늘 끝나거든요. 진짜 먹고 자고 놀고를 아주 충실히 했더니 어찌나 시간이 잘 가던지요. 행복했던 휴가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기분 탓인가? 흐흐. 테디가 열심히 일하라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출근 화이팅 곡으로 백인태 서승호님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청합니다. 이곡 사이렌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윙! 5446 부대 전원 집합하라! 5446 부대 전원 집합하라! 네, 표보이스님 화이팅! 네, 다 그런 거죠 뭐. 저도 나트랑 갔다 와서 뮤지컬 연습이 그렇게 나가기 싫더라고요. 좀더 쉬고 싶던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마리안나님입니다. 절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 공기가 확 바뀌네요. 진짜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그 노하우로 오늘은 입추다. 바람이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다. 네, 뒤에 도에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 오의 드림, 백인태 서승원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듣겠습니다.

5446부대 조장급들은 들어라.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5446부대 조장급들은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0: 98-007호 원류환.
1: 네, 98-007.
0: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얼싸하는 형제가 되거나 서로의 맞박에 총구를 겨누는 원수가 되거나 9년 동안 동물을 훈련시킨 교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죽지 말라.

8월 16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전설적인 소프라노죠. 레나타 스코토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상급 소프라노로 활동했습니다. 라트라비아타, 나비부인 등의 오페라가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1막 마지막 부분 비올레타 장면입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젯밤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 현재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 어딥니까?
4: 네, 현재 전남 목포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와 무안에도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이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 김해의 시간당 30mm 안팎입니다. 밤사이 제주와 전남 남해안의 구름이 정체해 있다가 경남 남해안으로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구름이 뒤덮여 있는데요. 전남 목포에 강한 보랏빛 구름이 보입니다. 전남 서해안과 경남 김해, 부산 쪽으로 비구름이 강한 편입니다.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강해지면서 성북구와 강북구에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새벽 5시 30분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43mm, 전남 해남 현산면 97.5mm, 전남 완도 80mm 등입니다. 호우특보는 차츰 넓혀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과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목포와 나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가 됐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등지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데 밤사이에 극한 호우가 내린 곳은 없었지만 언제든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 지역에 이번에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 지방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이라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

0: 바다까지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어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2: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4: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5: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6: 아우 좋죠.
5: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7: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네, 전해드린 대로 밤사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 아직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은 없지만 내일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면서 어느 때든 기습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날씨와 전망,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8: 네.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부지방에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네. 가뭄 때문에 메말랐던 곳이라서 단비가 절실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내렸고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비가 올까요?
8: 예, 지금까지 내린 것은 제가 데이터가 확실히 없어서 그런데 50에서 100mm 정도 또 제주도 쪽에서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곳은 한 250mm까지 온다고 기상청에서는 발표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가 오는 비구름들이 시타모 태풍 돌핀의 중국에 상륙한 이후에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동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 비구름대가 오는 곳곳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정난우리라 그래서 네. 비구름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남해안 쪽이지만은 곳곳에 동네 규모 그러니까 반경 한 5km에서 10km 정도 되는 곳곳에 붉은 점으로 표시되는 집중호우 구름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예, 교수님,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기 전부터 이번 비가 가뭄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컸는데요. 예. 이번 비가 충분한 강수량을 채우는 데 도움은 됐을까요?
8: 예, 이 정도 예측대로 오면 큰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고 또 우리가 벼 농사 짓는 데서는 이 시기에 지나면 또 맑은 날씨가 돼야 벼 잎사귀 또 여물고 예. 이런 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곧 적절하게 비가 와줬으면 하고요. 당장 우리 생활 용수라든가 이런 데는 그 공급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1: 예, 남부지방 날씨를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아예 극단적인 폭염, 가뭄 아니면 이렇게 폭우가 오는 상황 같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네. 날씨가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8: 그 많은 기후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걸 갖다가 지구온난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되면서 그 외국에서는 기후가 마치 그 말에 채찍질 하는 것 같다.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극한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더 잦아지고 또 그 기후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런 추세들이 지구온난화 추세 위에 얹혀 있거든요.
1: 네.
8: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끝나고 내년 또 이게 정상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또 더 강하게 또 더 빈번하게 또 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이런 그 기후 재난이라든가 이런 대책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댐이라든가 저수지 가지고 충분했을 지역들도
2: 예.
8: 앞으로는 그게 못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한번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예, 앞으로 좀 비가 더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오늘 밤사이 네. 경남 해안에는 강한 기습 호우가 또 예고됐거든요. 원래 메마른 땅이 호우에는 더 위험한가요?
8: 예, 저기 땅이 메마르면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무도 메말라 있습니다.
2: 예.
8: 그러니까 뿌리가 물을 갖다가 잡는 능력이 좀 저하돼 있죠. 예, 그런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표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곳곳에서는 또 국지적인 홍수, 비 피해가 또 침수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올해 기상청이 뭐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더 강화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과 달라졌다 보니까 어떻게 달라진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아직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8: 예, 죄송합니다. 집중호우되는 게 시간당 90mm 이상이 될 때는 집중호우가 경보 차원에서 그전에는 이게 집중호우니까 알고 계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런 차원이라면 집중호우 중대경보나 이런 것들은 역시 행동을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구름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기후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잦아지니까 아마 거기에 대비하기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기상청에서도 그 집중호우 사전 예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철저한 호우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별 대처 행동 요령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8: 네, 우선은 집중호우가 올 때는 초기에 비를 갖다 우수관 쪽으로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네.
8: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특히 재래시장이나 또 오래된 동네에 보면 과거에는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분리가 잘 안 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맨홀이라는 데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냄새 때문에 다 비닐장판이나 다른 차단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가 우수관으로 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표층으로 흘러버리니까 이게 이제 곳곳 침수로 연결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 온다 그러면 꼭 맨홀 뚜껑을 한번 관리해 주시고 또 그걸 옆으로 걷어놔도 비가 오면 또 그걸 막는 수가 있으니까 실내로 옮겨주시고 그래서 초기에 잡는 비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간혹 사고 나는 게 지하차도나 이런 데서 침수사고 납니다.
1: 네.
8: 원래 지하차도는 우리가 빗물 들어가면 우수를 갖다가 펌프로 퍼올리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 간혹 이게 고장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갖다 사전에 예보나 한번 더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은 빗물이 차 있으면 가능하면 우회하고 들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1: 예,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행동 요령들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이제 연휴 두 번째 날이고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질 텐데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까요?
8: 이게 이제 가을로 들면 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는 그 경우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이번처럼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로 와서 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그렇게 또렷하지는 않지만 간혹 또 어떤 해는 가을

0: 낙마라 그래서 또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우성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날씨는 맑아지는 쪽으로 가지만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집중호우가 올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기상청에서 그 단기예보가 그런 게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대응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조금 전에 태풍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태풍 간접 영향이나 이 남은 비구름의 영향을 좀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예, 이번에 받은 것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우리나라 폭염을 가져왔던 이중 고기압, 그래서 저기 중국 남쪽에 티베트 고기압, 일본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거의 동서로 이래 가리면서 그 기압능을 갖다가 태풍이 뚫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그 전에 발생을 여러 태풍이 했지만은 대개 서진을 해서 중국 대륙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중국에 들어간 이후에 온도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이제 비구름을 몰고 우리나라에 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비가 끝나고 되면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압대 능,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에 있던 고압대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한또 폭염 이야기 또는 무더위 이야기를 갖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하여튼 앞으로 지금 발생이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를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미리 짐작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가 지금 태풍 시즌이 8월, 9월, 10월까지가 주요 태풍 발생 시즌이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기상 정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재호 교수님과 함께 현재 날씨 상황과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많은 비가 예보된 부산에서 잇따라 하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어젯밤 9시부터 덕천천과 대천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산 진구에서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민들의 동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Can't Help Falling in Love. 안드레아 보첼리와 캐서린 맥피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었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시간입니다. 올해는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연작이 초연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76년 8월 독일의 바이로이트 극장이 문을 열고 니벨룽겐의 반지가 초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연작을 차례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을 작품은 라인의 황금입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모두 네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은 전체 배경 설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반지의 저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199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탄 역의 존 톰린슨, 프리카 역의 리나 피니, 로게 역의 그레이엄 클라크, 알베리히 역의 귄터 폰 카넨, 파졸트 역의 마티아스 휠레, 파프너 역의 강병훈,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안에 음반에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레전드라는 거죠.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라인의 황금 시작합니다.

1장 라인강의 강바닥입니다.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3명의 라인 처녀가 보입니다. 강바닥에 놓여있는 라인의 황금 덩어리를 지키는 임무를 받았지만 지금은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지하세계에 사는 흉측한 난쟁이 알베리히가 강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베리히는 처녀들의 모습에 매료되어 함께 놀자고 하지만 처녀들은 더럽고 못생긴 그를 놀릴 뿐입니다. 그때 이 수면이 밝아지면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황금을 비춥니다. 처녀들은 황금을 바라보면서 라인 처녀들의 노래 보라 자매들이여 를 부릅니다. 눈부신 광채 화려한 모습 너의 불타는 빛은 영광의 색이다.

노래를 들은 난쟁이 알베리히는 황금에 대해 묻자 처녀들이 설명해 줍니다. 이 황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끼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의 반지의 제왕과 비슷하네요. 하지만 사랑을 영원히... 이거 그럼 제가 좀 영화 그 처음에 오프닝 반지의 제왕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해줄까요? 이 황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끼는 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아직 황금이 아직 지켜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도 할 수 없는 세계 지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알베리히의 눈빛이 빛납니다. 그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그는 재빨리 강바닥에 있는 황금을 잡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사랑 대신에 세상을 가지리라! 난 사랑을 저주한다! 외치고는 당황하는 처녀들을 뒤로 하고 사라집니다. 자기 못생겼으니까 어차피 여잔 못 만나 세상을 가질 거야! 이 장입니다. 산 위 공터 뒤로 발할라 성이 보입니다. 성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보탄과는 달리 그의 안에 프리카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바로 저 성을 짓기 위해 보탄은 거인 파졸트와 파프너 형제와 계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을 다 지으면 프리카 여동생이자 보탄의 처제인 미모와 젊음의 여신 프라이아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거인 형제가 등장해 약속대로 프라이아를 줘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탄은 딴청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준다고 한 거예요. 아, 혹시 다른 걸 받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거인들이 화를 내면서 강제로 무슨 소리냐? 난 거짓을 하고 있다. 나에게 프라이아를 내놓겠다고 했다. 하면서 강제로 프라이아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행복의 신 프로와 천둥의 신 토너가 아니고 더너가 나타나면서 거인 형제를 제지합니다. 쾅! 그때 보탄의 모사꾼인 로게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라인의 황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한 난쟁이 알베리히가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라면 프라이아를 대신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거인 파졸트도 황금의 욕심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그 황금을 저녁까지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탄은 르게와 함께 황금을 가지러 지하세계로 출발합니다. 보탄과 로게가 니벨하임이라고 불리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있는 동안 무대는 지상에서 지하로 바뀌고 난쟁이들이 쾅쾅 망치를 두드리면서 황금을 가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깡! 깡! 깡! 우리 드워프족이라고 하잖아. 전설 속에 나오는 난쟁이들.

3장입니다. 지하세계 니벨하임입니다. 이 드워프족 같아요. 난쟁이족의 우두머리인 알베리히는 동생 미메에게 반지와 변신 투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알베리히는 그 투구를 쓰고 반지도 지키고 세상을 지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미메는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했나 봐. 이걸로 투구랑 반지를 만들어. 어? 확! 씨! 안 만들어? 그래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디 봐. 투구만 완성되면 그걸 가지고 형에게서 도망가서 내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이때 보탄과 로게가 등장합니다. 난쟁이 알베리.

수 있어도 작은 것으로 변하는 건 어려울 거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역시 모사꾼이에요. 그 말에 난쟁이 알베리히는 무슨 소립니까? 의기양양하게 변신! 퐁! 작은 두꺼비로 변신합니다. 플락 플락 플락. 그때 놓치지 않고 로게가 요롱! 하고 두꺼비를 잡습니다. 속아 넘어간 난쟁이 알베리히는 놀라서 깨굴깨굴 깨굴깨굴 바둥거리지만 이미 몸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보탄과 로게가 알베리히를 끌고 다시 지상세계로 올라옵니다.

4장 다시 지상입니다. 보탄과 로게가 난쟁이 알베리히를 끌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황금을 내놓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알베리히는 하는 수 없이 니벨룽겐들에게 두꺼비에서 다시 난쟁이로 돌아온 거구나. 알베리히는 하는 수 없이 니벨룽족들에게 황금을 모두 가져와 큰일 났어 형령합니다. 난쟁이들이 황금을 쥐고 등장해 무대 한쪽에 모두 쌓아놓습니다. 황금이 다 운반되자 로게는 알베리히에게 그 손에 낀 반지도 내놔! 라고 합니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항하지만 보탄이 그의 손에서 반지를 억지로 빼냅니다. 신들은 알베리히에게 넌 이제 자유다! 꺼져! 라고 말합니다. 풀려난 알베리히는 자유라고 이게 진정 자유로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유명한 난쟁이의 저주를 탄식하며 외칩니다. 내가 탈취를 했다면 그건 나만의 범죄지만 질서와 계약을 수호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보탄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앞으로 누구든 이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반지의 저주를 받아 파멸에 이르리라 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쿵쿵쿵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 신들이 모여들고 거인 형제도 등장합니다. 보탄이 거인 형제에게 황금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거인 피졸트는 아름다운 프라이어를 포기하는 것이니만큼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도로 황금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 요즘 시세로 따지면 떼부자 됐어요. 황금이 쌓이자 신들이 이제 다 된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파졸트는 아직 프라이어의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는가 저 투구도 그 위에 쌓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다 싶은데 파졸트가 다시 저 황금 더미 사이로 프라이어의 아름다운 눈빛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서 보탄의 손에 낀 저 반지로 거기를 막아 하는데 보탄은 반지를 포기할 수 없어 망설입니다. 이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아, 이 거인족들이 엄청나게 욕심꾸러기네. 저 황금과 황금 사이를 네가 낀 반지로도 막아 이럴 정도니까 그죠? 이때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 에르다가 나타납니다. 미래를 다 아는 에르다의 예언은 포기하시오 보탄!으로 시작됩니다. 반지에는 저주가 내렸으니 이것을 가진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소! 라고 말하고는 쿠 다시 사라집니다. 오 재밌어. 지금 영화 보는 것 같아.

포탄은 마침내 반지를 내어주고 거인 형제들에게 잡혀있던 프라이아는 다시 보탄의 아내 프리카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죠. 거인 형제는 황금을 자루에 주워 담는데 서로 황금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다가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동생 파푸너가 형을 지팡이로 때려 죽입니다. 반지에 내린 저주가 눈앞에 벌어진 것을 보고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공사 대금도 지불되었고 처제인 프라이아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탄은 바랄라 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황금으로 그 거인 형제가 지어준 바랄라 성을 갖게 된 거예요. 천둥의 신 도너가 해다! 해다! 해더! 라고 주문을 외우며 구름을 부릅니다. 구름이 우르르르 몰려들자 도너가 온 힘을 다해 망치를 쾅 내리칩니다. 그러자 구름이 갈라지면서 선명한 무지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신들이 바랄라 성으로 입주합니다.

그러나 보탄의 모사꾼 로게는 바랄라로 향하는 신들을 못마땅해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독백합니다. 저들은 신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족속들처럼 종말을 향해 서두른다. 로게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느 편에 속해 있지 않은 소외감을 드러내면서 이게 총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부작이 끝날 때까지도 해설자와 같은 역할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같이 맡은 거지.

0: nicht dumm, dünkt mich das. Bedenken will ich's.
1: Wer weiß, was ich tu.
2: Molly Rheingang에는 라인의 처녀들이 빼앗긴 황금을 돌려달라는 부르는 삼중창 라인의 황금이여 그러니까 그 노을이 질 때 그 황금과 같이 빛났었나 봐 라인의 황금이여를 들려옵니다. 보타는 잠시 그들을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내 무시하고 다시 바랄라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신들이 바랄라성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막이 내립니다. 오 재밌어 재밌어.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바그너 니벨룽겐 반지 4부작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을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4부작을 저희가 다 들려드릴 건데 발퀴레로 이어집니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유니버셜 발레단 백조의 호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두 번째 곡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8월 16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쉬고 슬기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 중남부 서해안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는데 목포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0: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양 방향은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서행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저 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정차 중이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가 꽤 크게 났습니다. 처리 시간 꽤 필요해 보이고요. 주의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서 길이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감속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일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 교차로에서 동일로 교차로까지 서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새벽 6시쯤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5: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6: 네, 현재 전남 진도와 목포에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 서해안, 남해안 중심인데요. 목포에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 현재는 전남 서해안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구름이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에 강한 보랏빛 구름이 보이고요.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다소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는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새벽 6시 30분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43mm, 전남 목포는 108.6mm, 전남 해남에 97.5mm 등입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호우주의보입니다. 전남 남해안 섬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등지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호우가 예상되는데 아직 경남에 극한호우는 없었지만 언제든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 지방으로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난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4: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바닷가를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

0: 드리고 있습니다.
1: 긴 가뭄에 담비를 기다렸던 주민들은 이제 긴장감 속에 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2: 네, 전남 구례군 섬진강변 배수 펌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리산 부근에도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구례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랑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다만 현재는 비구름이 예상보다 내륙 쪽으로 더디게 움직이면서 아직 이곳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내륙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 현재 영암과 목포, 해남 등에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에도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구례 섬진강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0: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오늘 새벽 6시쯤이고요. 전남 광주 목포시 죽동의 상황 함께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거리 양쪽으로 식당과 가게 등이 자리한 시내 한복판인데요. 빗물이 보시는 것처럼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바퀴가 빗물에 반쯤 잠긴 승용차가 속도를 줄인 채 물살을 헤치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8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1: 무더위 이후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져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3: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4: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3: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남부지방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6: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7: 산림과 학원 산사태 연구과 박사입니다.
6: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5: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8: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7: 산림과 학원 관계자입니다.
5: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 물류 거점 모카항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마비됐습니다.
1: 미군이 네이비실 출신의 특수전 전문가를 투입하고 항모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고강도 정밀 타격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예멘의 생명선인 홍해 모카항이 후티 반군의 공격에 마비됐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예멘의 친일한 반군 후티의 계속된 공격으로 홍해 연안에서 예멘의 생필품과 식량, 석유 제품, 상업 화물을 공급하는 모카항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바벨만데브 해협 바로 입구에 위치한 모카항은 이 홍해 무역로에서 글로벌 해상 물류에서 이 매우 중요한 핵심 거점이자 홍해 남부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통합니다.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지나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3대 해상 요충지로 꼽힙니다. 후티는 지난달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관련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또 지난 9일엔 미사일 등을 동원해 모카항에 주둔하는 사우디 병력 집결지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카항의 책임자는 후티의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항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 세 차례 공격을 받고 피해액이 1,600만 달러로 추산되지만 목선을 노린 이번 공격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예멘 모카항 항만 국장입니다.
0: 네, 미군은 즉각 항모 전력을 가동하고 특수작전 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정밀 타격을 통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이 중동 지역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서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함은 후티반군과 이란 연계무장세력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발사대, 군사 인프라와 또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유도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 중부 특수작전 사령부는 제스퍼 제퍼스 육군 소장에서 미 해군 최고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출신의 특수전 전문가인 토머스 도노반 해군 준장으로 지휘권을 이양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의 장기 배치로 인한 보급 지연과 승무원 피로 누적 등 미군의 전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통한 정밀 타격 중심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의 진단 직접 들어보시죠.
10: 단조로움 속에서 간헐적으로 짧은 교전과 공포, 공격에 대한 긴급 대응이 반복되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레슨 연구소 국방기념기술센터 소장입니다.
9: 도노번 씨는 미 중부 특수작전 사령관은 대규모 전면전 대신에 정찰과 정보 특화 이력을 바탕으로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정찰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해와 아라비아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계속되는 이란과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해 특수작전 부대를 활용한 선제적 유격 작전이 앞으로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경계나 대규모 지상 전력 배치가 아닌 고도화된 정찰 정보로 이란 측의 거점과 무기 체계를 정밀 요격하고 무력화하는 특수 작전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중남부 서해안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의 비는 점점 더 거세지면서 내일은 시간당 7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 소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종까지 서행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계양 진출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대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 승용차 사고 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서청주 갓길에서는 양방향 모두 고장난 중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 안쪽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 진행되는데 오늘은 인도에서 진행되고요.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보신각 앞에서 집회 예정돼 있고 이후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행진 있겠습니다. 한 차로 이용이 어려우니까요. 주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에서 기름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연휴 이동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들어야 할 뉴스, 휴일을 채워주는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Stevie Wonder의 Signed, Sealed, Delivered.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8월 16일 일요일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스티비 원더의 Signed, Sealed, Delivered 노래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앤 뮤직 언제나처럼 일요일인 오늘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인 내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뉴스 앤 뮤직을 하루 더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시 20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다양한 뉴스와 음악 전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채팅창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앱 들어오셔서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올게요. 시스터 슬레지의 He's the Greatest Dancer, Bee Gees의 Staying Alive 띄워드립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린 부산에서 잇따라 하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어젯밤 9시부터 덕천천과 대천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산 진구에서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민들의 동천 산책로 진입을 통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어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둬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하며 정청래 후보를 14.0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전국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내일 대전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1948년 선조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맨 먼저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독재를 가져왔고 이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싸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전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뮤직 8월 16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이어가 볼게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과격한 무력 충돌에서 물러나 서로 경제를 압박하는 치킨 게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옥죄어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 경제 붕괴를 위협하고 또 이란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을 정치적 참패를 이끌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보고서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포탈을 야기하는 대규모 환적 사기를 상세히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주 당국은 이번 주 전역을 습격한 홍수로 인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인디애나폴리스 화이트강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 마을에서 더 많은 주민을 구출하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남부 지역에 가뭄이 지나고 나자 폭우 때문에 또 많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통해서도 비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 계시는 분들 또는 가셔야 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각별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앤뮤직은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 남부 서해안 지역은 호우경보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남해안 지역은 200mm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외 남부지방도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남구리 진입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 정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에서 서종 구간,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살짝 서행 보이고 있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천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유다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지금 비상황부터 짚어볼까요?
2: 네, 지금 전남 해안에 극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에는 새벽 대여섯시쯤에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은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빨간색과 보라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인데요. 전남 진도입니다.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목포에는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당 비가 오는 수치가 감이 아마 잘 안 오실 겁니다. 보통 시간당 30mm가 넘는 비를 호우라고 합니다. 이 정도 비만 와도 운전을 할 때 와이퍼를 작동을 해도 운전이 사실상 힘들고요.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간당 50mm를 넘어가면 침수 피해도 일어납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또 차량도 물에 잠겨서 나아가기가 힘들고요. 만약에 시간당 70mm가 넘으면 극한 호우로 이 침수 피해가 현실화하는 단계입니다. 시간당 또 100mm가 넘으면 재난 수준입니다.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지하 공간은 물론이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1: 네, 안전에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특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현재 남해안에 비가 집중이 되면서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40mm가 넘는 호우가 내리면서 전남 진도와 목포, 영암, 무안 그리고 해남에는 호우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내린 비의 양도 살펴보면 비공식이긴 하지만 제주산간인 진달래밭에는 243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목포에는 108.6mm, 완도에는 79.9mm, 해남에도 78.2mm로 이 제주산간과 또 남해안에 비가 왔습니다. 이 가뭄이 심했던 영남지방은 우려했던 극한 호우는 피해갔는데요. 오히려 단비 수준으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70mm의 극한 호우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3: 네, 그럼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까요?
2: 네,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내일까지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는데요. 남부지방은 초속 15m의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에도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전남 여수와 완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설치 시설물과 또 농작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부산과 경남 중부 남해안

0: 그리고 전남 동부 남해안에도 200mm 이상, 전남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 오늘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1: 요즘 저녁이면 선선하기도 한데 비가 내리면 더위는 좀 쉬어갈까요?
0: 네, 일단 비가 많이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기온은 30도 아래로 머물겠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부산과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아집니다. 서울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이맘때 수준의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2: 네, 요즘에 막바지 휴가철 맞아서 물놀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더군다나 이렇게 비가 올 때면 야영객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울창한 나무 그늘과 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은 더위를 식히기에는 참 좋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곡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아서요. 들어가기 전에 수심을 꼭 확인을 해야 하고 어린이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튜브나 비치볼 등 부력 용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한데요. 이 물살이 강한 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려서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는 물놀이는 절대 금지고요. 친구와 가족 등 여럿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또 장시간 물놀이는 체력 소모가 크고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꼭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고요. 음주 후에 물놀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올 때는 물놀이 금지입니다. 물이 탁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또 물살이 세져서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물놀이 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1: 자, 그럼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0: 네, 일단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 비는 그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지방에 소낙성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 날씨 전망 살펴볼까요? 네, 먼저 내일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아침 기온은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고 또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기 입추 이후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은 여름 진행형입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인 물과 그늘, 휴식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은 캐스터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승부조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57.54%의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을 포함해 이제까지 김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은 52.21%로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14.07%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65%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선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줄줄이 누적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팀 정청래, 친청계는 최고위원 선거 누적 1위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민주당 전 현직 대통령들만큼이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2: 저 최민희에게 소중한 한 표도 주십시오.
3: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4: 정청래와 개혁 최고위원 후보
3: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4: 한민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1: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팀 정청래에 대한 결집을 호소한 건데 호남 순회 경선의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14%포인트나

0: 밀리게 된 정청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도 밀린 겁니다. 누적 1위를 달리던 최민희 후보는 신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됐고
1: 대통령이 도약하자 속도 내달라.
2: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 거기에 부응하는 강력한 새로운 지도부 없으면
0: 신명계 서미와 김용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리면서 한민수 후보는 같은 친청계 이성윤 후보와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3: 호남이 이런 대통령을 지키고 이 정부를
2: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지방선거 이후 전임 당대표의
2: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내부 분열이 우리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0: 물론 이번 순회 경선으로 당선권 최고위원 후보 5명의 명단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와 함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들의 우세 구도가 두드러지면서 계파 간 역학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5: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6시쯤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하락세를 이어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7: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6: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6: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조사로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4: YTN FM.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은 비가 그쳤는데요. 동쪽 지역과 남부지방은 아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새벽 5시에서 6시쯤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을 정도로 거세게 내렸는데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도 동반해서 강하게 내리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과 성수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로 넘어가는 연결로 위로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갓길에 사고 있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남구리 진입로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 이동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서행 중이고 곳곳이 빗길이라서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천 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기온은 많이 떨어졌는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습도 높은 후텁지근함이 느껴지는 휴일입니다. 비 소식도 있어서 연휴 이틀째인데 야외 활동에도 고민이 많죠. 실내에서 포송하게 좋은 음악 감상하면서 일단은 이 아침 쉬어가겠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저는 양수진이고요. 첫 곡으론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Chick Le Freak.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8월 16일 일요일 아침, 광복절 연휴 이틀째 날 함께합니다.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인데 그래도 대체 공휴일인지라 마음이 편안한 휴일 아침입니다. 날이 맑고 쨍하면 좋겠는데 많이 습하죠. 눅눅한 기분까지 바싹 말려줄 뽀송한 음악들 함께하겠습니다. 와, 귀뚜라미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8616번님, 슬금슬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귀뚜라미 소리에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3025번님, 어젯밤에 공원 갔더니요, 벌써 귀뚜라미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비 온지라 그런지 프향기도 극하게 나고요.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덥더니 또 금세 아침 저녁으로는 계절이 살짝 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이야기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다양하게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9849님 신청곡,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 Is 였습니다. 노래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전 8시 30분을 기해 남부지방 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번에 경보가 상향된 지역은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기존의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산림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해당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계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두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 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8시 38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이자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니콜라이 블레다노프 가자 평화위원회 고위 대표가 함께하며 현지 시간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과 만난 이후 이집트를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휴전협정으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가자지구 평안 조율을 위해 이번엔 건설적인 대화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쌓아둔 정치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정치자금 모금 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중간선거에서 취약한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로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치솟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공화당의 선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이 올해 3월에 격추된 후 실종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 3명이 카타르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난 3월에 실종된 조종사 중 3명이 생포돼 6개월째 카타르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측이 이 조종사들의 가족 면담이나 연락을 불허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영내 국가가 이란 군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이란 측이 주장한 것은 올해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도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뜨거운 감자, 고백 두 곡 준비했고요. 저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인데 비가 많이 와서 맘 놓고 야외 활동하기는 어려운데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극한 호우 수준의 비라서 운전하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서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이웃과 가족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로 넘어가는 연결로 위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에서 화랑대 4 진출 1차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램프 위로도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천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선동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에서 서종까지 총 10km 정도 정체고 동산 요금소 부근에서 춘천분기점까지도 정체 조금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행담도 휴게소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

0: 뭐 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특히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은 총 누적 강수량이 최고 2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도 70mm 이상으로 극한 호우 수준에 달할 전망인데요. 호우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바람길이 열렸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구조입니다. 이 수증기가 산맥과 해안선에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총 누적 강수량이 250mm 이상에 달하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지역은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구름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남 해안에서 경남 해안으로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4: 이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가 점차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경남권과 같은 우리나라 영남 남쪽으로 확산이 또는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따라서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변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야영객도 비상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거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비교적 일찍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2: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6: 빗방울이 투둑투둑 눈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7: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8: 이거. 아우 좋죠.
7: 이만큼 그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5: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9: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산림청이 남부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위기경보가 상향된 지역은 전남